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옥의 싱싱함이 한결 더 떨고 한여름의 무더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으로도 여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은 녹음으로 단장된 여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파란 물이 흐르길 바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록수청산 고향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노래 아 연변이를 감상합시다.

0: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미련 씨가 고향에 있는 언니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보고픈 언니들께 항상 경상도 어머니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홉 남매 자식을 낳아서 항상 먹일 걱정, 입힐 걱정으로 땀으로 옷깃을 적시며 살아온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제는 많고 살림은 가난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아온 그 나날들이 그립고 오빠 언니들이 오늘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연변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 그리고 친척 일가들에게 노래 한 곡을 요청해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과 평안

0: 깃드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네, 그럼 고향에 있는 김미련 씨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화를 보내드립니다.

0: 사랑과 고마움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사랑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작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에 실천해 가는 건 어떤지요? 용정시 지신진 신화촌의 안천수 씨는 신화촌에 새로 선거된 간부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근무 사업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힘내기를 바란 마음이라면서 소품 사전 준비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지금 저 스피커에서 우리 박주임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예? 어제 부르는 거하고 보나마나 또 위에서 령도분들이 내려오니까 내보고 그분들 앞에서 자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게입니다.
2: 야. 아까부터 령도에서 방송이 되고 애타게서 왔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동작 굼뚝사 무슨 돈을 세먹겠냐?
1: 아, 저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소리해.
2: 네, 오늘 위에서 영도도 내려온다는 소리 들었지?
1: 모른다.
2: 아, 정말 너는 모르겠구나. 야, 이번에도 영도도를 내려오게 되면 저번에처럼 감전해서 멋있게 표현해라.
1: 싫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 찾으셔.
2: 싫다. 야, 온 마을이 젊은이라는 게 딱 서받고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연기도 리얼하게 잘하고 또 영도분들이 잘하고 어떻게 되면 힘을 넘쳐끼니 알라방기 잘 내기지.
1: 아이고, 그럼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선은 언제 해주겠습니까?
2: 이번에 이 연극만 잘해라. 그냥 인사해준다, 인사.
1: 진짜지?
2: 아, 그래지.
1: 아, 정말이지.
2: 야, 기님에게.
1: 아, 겜, 박주임에. 내가 그럼 앞으로 박주임 집에 그 뭐 김치국을 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삶아내는 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
2: 내 바라는 게 이게란 말이다. 연극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형,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1: 아, 겜, 박주임에. 이번에 그 우회분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알려주셔.
2: 야, 범보에 자꾸 시계도 알겠냐? 아마 배락해 말하겠니? 우리 박주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작하신다. 이렇게 존말만 많이 해라 말이야.

0: 그래.
1: 야,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말하지. 무슨 일입니다. 아, 박사님. 아, 저 우마을의 김주희입니다. 아래 마을의 리수님처럼. 아니 뭐 과일 가공 공사 꾸리다든지 아 경제산물 재배를 해서 처민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아 우회선 용도들 텅 내려오면 할 얘기지 아이 그렇습니다
0: 이 새끼
1: 박주임에 아 이렇게 새로운 창조성적인 사업은 못해도 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응당 우리 처민들이 왜 해줘야 할 일도 안 해준다 예? 아, 저 장아바이네 빈곤호 수속도 그렇고 아 우리 아버지네 그 위험주택 계속 고사는 왜 안 해주는가 말인다 왜? 왜?
0: 야야야 아 참 예. 그래기는 내가 뭐라고 말하대 어? 평상시에 내 말 잘 들으면 사다도 떡이 생긴다 대태 예. 이 말에서 누기 최고령도야
1: 아 그래서 박주임님 예. 걔 박주임 예? 우회 령도 분들이 내려오면 무슨 개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0: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싹 적어놨다 요거 잘 보고 그대로만 말해라 응?
1: 알았습니다
0: 꼭 말아 저게 감전해서 응? 이제 령도 분들이 착 오시게 되면 우리 박주임이는 우리 촌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맨발바람으로 얼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공작 잘한다. 예. 그 때문에 우리 초민들이 우체국라에 부닥치게 되면 초민들이 손 내미기 전에 우리 박주민은 직접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결해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영도입니다. 아 이렇게 그새 야 그새 많이 올리쳐라 많이 올리쳐라.
1: 내 네, 어떡하네 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0: 아, 그래 이번에는 네 마음 있는다
1: 예
0: 화이팅
1: 화이팅
0: 자 대우상
1: 예 우리 박주임이
0: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내 깜빡하게 했다 야 어떻게 범보이 니 마고 사시겠니
1: 아 이러십니다 무슨 야
0: 니 그 우리 마을에 장아바이 알지
1: 아시 뭐
0: 내가 어제 장아바이네 집에 가서 장아바이 같이 술 한잔 마이면서 이번 일 잘 해결해놨다 예. 그 들을라 장아바이 싸위 옛날에 그 현 농단에 있으면서요 그 농촌 온돌공원 가서
1: 예, 예.
0: 삼노인도 하고 소품도 해봤다더라
1: 이야.
0: 이런 분들이 많아
1: 예, 그렇지 그렇지
0: 둘이 그 손 자자자자자 맞춰서 열심히 잘 해봐라 예. 응?
1: 아 걔네들 그 사람 면목 모르는데 어떻게
0: 아 나도 사슴이 면목 모른다
1: 예? 아 이게 뭐 어떻게 믿고
0: 야 그러지 말라 장아바 이미 다 얘기 잘 해놨다더라 지금 걸어서 마루에 거의 왔다더라
1: 아,
0: 이제 도착할 게다
1: 예, 예.
0: 응? 어디가 잘해라 응?
1: 아,
0: 잘해라
1: 네 알았어
0: 아,
1: 잘하세요
0: 어?
1: 야 내가 네, 그래서 오늘 싸가지게 오늘 쳐서 먹게 그래서 야 알다 아, 이게 어떻게 우리 초준이 이거 아야 오는구나 저기 야 지금 장아영 씨네 아직도 저렇게 태세태세 걸어오는 거 봐 못 사는 장아바네 집사위 맞구나 저기
2: 말 좀 웃겨
1: 소품배야 맞지?
2: 네?
1: 예 야
2: 뭔 소리야?
1: 야 난 뭐 현무공단에 있다가나 대단히 잘생기는 거 했는데
2: 아, 뭐라 하지 지금?
1: 아니 뭐 아, 눈밖에 볼 게 없구나 무슨 야 폰에서 뭐 보 야 이렇게 눈 컸을 때 써 초점이 없는데 내 보유 내 보유 내 보유
2: 어디서 봐요?
1: 야 야 그 팔이 들어가겠어 눈 좀 감소
2: 아 지금 뭐해라 지금?
1: 아 일단 배우니까 오늘 연극 잘해보게요 야 연기 시작
2: 아 배우라 연극은 또 무슨 소리요?
1: 아 어제 쟤네 가시 아버지 제가 말하는데
2: 가시 아버지?
1: 야! 아 오늘 위에서 검사소 내려온다세요 아 그래가지고 박주임이 장아바이 이 소품 배우 싸위같이 박주임의 업적을 많이 홍보해라세요
2: 어 그리고 박주임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길래
1: 아 업적이 무슨 아! 아 옛날에는 야 제일 부유한 촌을 현재는 제일 빈곤 촌으로 만든 고로랄까?
2: 아이 아, 그래 지금 우리 보고 거짓말 해라 말이오 이거
1: 어제 하기 싫소 제대로 하야 뭐야 어 제누
2: 아.
1: 가시 아버지네 빈곤호 수속을 받지 못할 게고
2: 어
1: 나는야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수 받지 못하다 말이오
2: 아 이보 그 빈곤호 보조금하고 위험주택 개소는 나라에서 내려온 돈으로 응당 초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내 말이 두 말이라 말이오 아, 그런데 박주인 비수는 해주기 전에는요, 재간에 어떤 희망도 없어. 그래, 그래. 재간에 어떻게 하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박주인에 쳐가서 착착 비수 맞아 말이오.
2: 아, 근데 그, 무슨 내용으로 그 박주인이 없어 그거 높이 쳐주나 말이오.
1: 아, 야, 이 정신 봐라. 아, 그게 무서워. 야, 이런 거 적응 좀 해가도 돼. 여보. 야, 야.
2: 이게 확실히 박주임이 쓴 게겠지?
1: 웃겠다 웃겠다. 어디가 말마야. 이거야 시내에서 글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쓴 게랍대.
2: 내가 그럼 한번 읽어볼까?
1: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가든 살려서 읽어봐 읽어봐.
2: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고기력이
1: 굶어서. 야! 아,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막 감정 살려서 해라는데.
2: 아, 소리는 왜치요?
1: 아, 이제 배우라며야. 그거 해보라 말이야.
2: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감정 내서. 야, 야. 아, 알았어. 야, 자 다시요.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1: 개라치
2: 이렇게?
1: 그렇지. 야.
2: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코기력이.
1: 이야 좋다 좋다. 계속 계속.
2: 초민들 이끌고 다종경영으로 빈곤에서 부유로 변신시킨 믿음직한 박주임.
1: 그렇지. 아,
2: 새해는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최고 부유촌으로 만들기 위해 용왕 매진한다. 우리의 목표는 1억 8천만 원.
1: 이게 말이 돼요?
2: 말이 아니지.
1: 이야, 뜬다서 대장에서 오지 무슨.
2: 야, 이 재성씨 아이구만.
1: 아, 재성씨 아이지. 나는요 1년에 그저 18,000원만 벌어도 좋겠어. 야,
2: 아이 그나저나. 야, 아, 이따위 얼렁수로 그 우에서 내려온 검사소를 속일 수 있을까?
1: 어제 뒷걸음질 칠 생각이요?
2: 아, 제 오해에서 내 지금 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1: 개무.
2: 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야 그 거짓말이란 건 못해봐갖고 해낼 수 있을까?
1: 제대로 해보. 정말 벌금이야 벌금.
2: 이건 또 뭔 소리요? 벌금까지 한다고?
1: 야! 야, 올 봄에 빈곤부축 정원 검사를 내려와야지.
2: 그렇지.
1: 야, 그게 내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800원이나 벌금해서.
2: 뭐이나? 아니, 무슨 연기를 더럽게 못했길래 800원이나 벌금했단 말?
1: 아, 더럽...
2: 아, 미안한데. 아, 그래, 그 연기 한번 좀 볼 수 없겠어?
1: 그 다시 해라 말이오.
2: 야, 그치, 다시 한번 해봐야 그 우리들 어떻게 손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그 박주임이 그 대단한 업적을 높이 쳐주든지 뭐.
1: 어서 어서. 야, 야, 이제 좀 뭔가 머리 트는구나. 야, 야, 음악 들어줘. 음악.
2: 야? 뭐 연기하는데 음악까지 틀어야 돼요?
1: 야, 되도록 불쌍하게 보이자면 배경음악이 있어야 잘하다면서. 아. 자, 우리 박주임 스피커 틀어주는 음악이오. 야, 내 이 음악 들으면서 혼자 죽기를 숨었는데 800원 벌금했단 말이오.
2: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저 준비됐지?
1: 네, 네, 네. 준비됐어.
2: 자, 그럼 감정 머리. 야, 자, 그럼 시작.
1: 중도동지, 중도동지께서는 예, 친히 이렇게 예, 평벽한 시골까지 찾아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촌을 위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분이 누구야?
1: 그분은 바로 박주임! 박주임씨입니다! 박주임에! 박주임에!
2: 그만하. 야, 이렇게 눈물까지 팡팡 흘리며 연기했는데 800원을 벌금했다고?
1: 야, 내 음악 박자로 잘못 맞추다면서.
2: 아, 그건 좀 그렇습니다.
0: 야, 대리마! 대리마!
1: 아, 예, 예, 보세요.
0: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1: 아, 개 미용기도!
0: 야, 이 시간까지 아용고 볼까나 오늘은 올 것 같았다.
1: 야, 아이, 검사소 걔 우리 아버지 위험주대 계속.
0: 야, 니 오늘이 영도분들이 아이 오셨길래 연기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비준했었니? 단번에 보자, 단번에
1: 내. 아, 검사소에서 아이 내려오게 내 탓인가?
0: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 너는 검사소에서 딱 왔으면 좋게.
1: 아이 걔 검사소에서 내려오면 우리 아버지 그 비준 내수겠어가?
0: 그

0: 아,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1: 니 어째 오늘 또 이래니? 응?
0: 뭐, 그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수 내주기서 내는 절대 알겠습니다.
2: 아, 잠깐만. 박쥐, 예?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예. 이 동무에겐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1: 아, 그걸 네,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0: 해놨다.
1: 서류들 다 있습니다. 그래도
0: 이거 해놨다. 해놨다.
1: 지금 두시면 돼 그렇지. 예, 이 보시오,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예, 보겠습니까? 예. 예. 자, 늘 숨겨야 돼. 입자.
0: 아, 장알반의 그 빈곤호 보석은
2: 아니. 야, 박주희, 예? 장하반의 빈곤호 보석은 또 무슨 얘기인가?
1: 야, 그것도 다 해놓고 내, 야, 이리 바빠서.
3: 아, 이게 전해질 건데.
1: 예, 이게 다 서류들 있습니다. 이 예, 보시오. 예, 다.
0: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내 800!
2: 800원 무슨 얘기인가?
1: 아, 그거에 약간 농담하며 기댄 거 가지고
0: 이따. 아, 내부 예. 용기 못 얻으면 내도 뺏어 가자고.
1: 야, 글쎄 가져왔다 이따 이따.
0: 몇 개 주셔?
1: 아, 준다 쟤.
0: 아, 달란데.
1: 야, 긴 맥스 이따.
0: 달란데.
1: 아, 줄게 줄게 줄게. 아이고야. 따 따.
0: 따따 따따
1: 맞지.
0: 따따
1: 저는 이렇습니다. 예. 군중들이 얘기네 적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군중들이 얘기에 대해서네 예, 자사자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작한다 이게. 예.
2: 예. 전화 왔잖까?
1: 내고 전화할 때가
2: 다. 예, 그러시오. 예.
1: 여보시오?
0: 나, 야. 예. 쟤 진짜 예, 화장 얼마나 좋겠어.
2: 아, 내 연기 잘해서.
0: 야, 죽겠어.
1: 뭐 잠깐. 화장 동지를 바꾸라고. 아,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내 차 바꿔드릴게. 저, 이거 예. 저 전화를 바꿔.
2: 아, 예.
1: 예.
0: 야, 나 쟤 진짜 화장 얼마나 좋겠어.
1: 이거 어떻게 하니?
2: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백화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점의원에서 만나기죠.
1: 아이고,
2: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2: 아, 왜 그럼?
0: 진짜 과자인가?
2: 맞소, 내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 대과자예요.
0: 아, 야, 과사님의 눈을 예,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2: 아이요, 제 말이 맞소. 내야 사람 볼 때야 초점이 없어.
1: 아니, 아 이제 다 저게 말할 줄 몰라도 정말 그 어디 그렇게 말하니? 다 말할 줄 몰라 그런다.
2: 아니다. 예? 이 동무 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의 한 얘기니 모두 진심 어린 얘기였습니다.
1: 아 예.
2: 반면으로 박주임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까?
1: 야 무슨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2: 다른 촌민들이 왜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1: 알고 있지 뭐.
2: 다른 촌의 촌주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자기 촌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아 글쎄 나도 그렇게
2: 근데 박주임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위에서 내려온 령도들한테 잘 보이고 아첨이나 하니까 아니 어떻게 초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1: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아 정말
2: 좀 이따 검사소에 내려와서 얘기할 겁니다.
1: 네네네네 하고 오기렵니까?
2: 그리고 동무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저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예. 증명해 줄 수 있겠소?
0: 예예 할 수 있습니다. 예예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 백성들을 부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저거 정말 그럼 저 과상동지 네. 그럼 나는 어제는 어떻게 되는가?
2: 당신이 확실히 인민의 충복이 맞습니까?
1: 아 예 저도 정말 농촌 대사입니다. 예. 저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자기 친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저거 공작해 왔습니다. 예.
2: 자기 촌민을 친인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 동문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집을 질질 끄면서 여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1: 그 이미 다 해놓은 거네 그래서. 아,
2: 그리고 장아바이는 왜 빈곤호 보조금이 내려온 지 오란데 여태껏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1: 다 그새 항의네 했는데 아줌마야
2: 그러고도 인민의 충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 아 글쎄 이래고 보니까나 글쎄 공작하느라고 보니까나 조금 착오를 진 것 같습니다.
2: 착오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명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 아 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2: 들어가기죠.
1: 어디로?
0: 들어가기죠.
1: 아 저
0: 야 뭐 아까 들어갔었는데야.
1: 유 내 지금 그래서 오늘 계속 왔기 때문에 야 니 인마 새끼 우 저 새끼 지금 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사랑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정홍국 씨는 작년에는 나들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마을의 분들이 있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도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웃들이 보기만 해도 즐겁고 반갑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노래 파란 열차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잎새들이 짙게 푸르러지는 여름이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흥룡강성 오상시의 황정의 어머님은 이젠 환갑도 지나시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로 다니지만 요즘 들어 새삼스레 남편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서 시원함이 넘치는 노래 감주 타령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하남가의 서정자 어머님은 가족 4명의 생일이 모두 6월인데 두 외손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면서 6월이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 봤습니다. 겨장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실록으로 뒤덮인 숲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여름입니다. 여름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기에 여름에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면서 사랑을 베풀어 간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올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안겨주는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으로 오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박현준밤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이미지 속에 담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네, 어김없이 우린 여성클럽 유채그룹의 발도장을 찍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작가는 누군지 잘 아시나요?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괴테의 어머니에겐 특별한 독서 교육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책은 클라이맥스까지만 읽어줄 것. 내용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책을 덮고 결말은 아들이 상상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란 동물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건 상상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상력이라고 꼽는데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5배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곱게 익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노래 가사가 참 좋아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폼나게 멋지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분 좋은 상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으로 더욱 멋진 인생 가꾸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연서 작가님의 글 성장통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박현준 맘님께서 오늘 노래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생방송실에 앉아서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왠지 쭉 더 듣고 싶은 마음. 아, 그렇지만 또 방송을 진행해야 하니까 네, 여기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흥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우 천국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늘 고맙습니다.

성장통 연서. 작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번 학기에 가르치게 될 아이들의 자료를 살펴봤다. 요즘 아이들의 이름에 생소한 한자가 많아 수업 시간에 자칫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미리 익혀둬야 했다. 그때 눈에 익은 한 아이의 사진이 안겨왔다. 사진을 눈여겨보며 이름을 재차 확인해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맞았다. 바로 시고모의 손녀였다. 오래전에 손녀를 바래주러 공항에 나갔던 시고모가 돌아와 눈물을 펑펑 쏟았다. 다름 아니라 헤어질 때 손녀가 한 손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은 시고모한테 뻗으면서 잡아달라며 발버둥 쳤던 것이다. 부모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아이는 제가 하는 엄마 따라 그렇게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게 됐다. 할머니! 라고 목놓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결국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 후로 시고모는 아이의 기별을 수소문하기 위해 전 사돈댁에 전화를 몇 번이나 쳐봤지만 잘 있다는 대답만 해줄 뿐 다들 말을 아꼈다. 시고모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이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살아왔다. 가끔 설 명절에 큰 집에 모일 때면 시고모는 누구보다 맥주를 많이 마셨다. 그리고 술기운을 빌어 손녀를 외우며 눈물을 떨궜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렇게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있던 아이가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니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매정하게 연을 끊고 앵돌아져 갔으면 보란듯이 잘 살 것이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의 엄마를 많이 원망했다. 다시는 안 오겠다던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십중팔구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커져가며 머릿속이 복잡해났다. 아이에게 사연을 물어봐야겠는데 설명절에만 보던 나를 알아볼지 알아본다 해도 과연 나에게 마음을 열지가 미지수였다. 그리고 시고모도 마음에 걸렸다. 손녀와 이별한 슬픔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못해가는 시고모한테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노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노인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수업을 하러 교실 쪽으로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아이와 재회할 장면을 그려봤다. 나는 교단에 올라서서 학급 아이들을 쭉 둘러봤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알아봤다는 걸 확신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고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번졌다. 나는 아이를 보고 머리를 끄덕였다. 수업 중에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시선이 마주치자 아이는 급히 눈길을 교과서에 옮겨갔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던 숙모를 용케 알아보고 눈길을 주는 그 아이가 고마워났다. 화학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나는 친구들 틈에 끼어 복도로 나가는 그 아이를 불러세워 사무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 그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어릴 적 애된 목소리와는 사뭇 달리
사춘기를 지나온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작은 숙모 기억하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아니 작은 숙모, 저 다시 돌아왔어요. 아예 돌아왔어요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를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듣고 싶었지만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교실로 보냈다. 그날 나는 온 하루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 모른다. 마음 한켠이 알알해 나면서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께 낮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말없이 밥을 드시던 시아버지가 수저를 놓고 방에 들어가 시고모한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손녀가 돌아왔다고. 이젠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아이를 다시는 잃지 말자고 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며칠 뒤 우리 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손녀 생각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시고모를 대신해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해놓았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시고모는 진작에 대문 입구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왔구나 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도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아이다. 할머니를 마주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아이는 서럽게 울었다. 시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한테 왔으면 됐다 됐어. 어서 어서 들어가자 라고 말했다. 짧은 대화 속에 못 보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빈틈을 채우려는 애틋함이 묻어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무거운 침묵을 깨려 애를 썼다. 그때 시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잘 있니? 아이는 엄마라는 소리에 고개를 푹 수그렸다. 한참 뒤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지인들의 돈을 꿔서 가게를 차렸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빚을 갚기 위해 외할머니한테 자기를 맡기고 다시 출국했다고 한다. 아이가 돌아온 지는 몇 달이 됐다. 그 사이 아빠가 보고 싶었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지만 찾아뵙고 싶어도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가 싫어할까봐 꾹꾹 참았다고 한다. 아이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부모의 이별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맑은 눈빛을 잃지 않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금방 연서 작가님의 작품 성장통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 부모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노래 아파트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소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어느 친구가 이 아파트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네 그때 그 테이프를 다시 녹음해서 네 서로 나누어 가졌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어른들의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이 노래가 너무 흥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도 역시나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박정금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김혜영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싸 내 사랑.

네, 김혜영 가수의 특유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죠. 거기에 신나는 멜로디까지 더해진 노래 아싸 내 사랑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더욱 신나는 노래 진성 가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멋진 인생, 우리 가족분들의 인생도 멋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가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해질 무렵에 헛소가를 걷는다. 저무는 것이 저리 아름다운 줄은 미처 몰랐다. 나의 시간도 저렇게 저물면 좋겠다. 저 정도의 속도와 온기로 내 인생의 무상으로 주어진 것들, 이를테면 햇살이나 새벽의 바람, 기대하지 않았던 배려, 우연히 만난 맛있는 음식,

네, 세상에는 살맛 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가 서산 너머로 저물며 그려내는 한 폭의 수채화는 커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저녁 노을처럼 우리의 시간도 저 정도의 속도와 온도로 보다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게 저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햇살과 바람, 계절 따라 나는 온갖 먹거리, 저녁 노을 아래 물드는 하늘, 산 정상에서 마주하는 탁 트인 풍경, 문득 한 내 받는 따뜻한 배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맛보는 한기의 기쁨까지 모두가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연님을 따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특별한 여행 김혜연님의 작품을 보내드립니다.

몇 년 전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다. 퇴사 후 운남에 잠깐 머물러 있던 여주인공이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 중인 남자 주인공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다. 운남의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 바이족의 전통 문화와 천민들의 삶을 그대로 엿볼 수 있어 그 여운이 오래도록 가셔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운남으로 갔던 참에 촬영지인 사계진의 옛 마을을 일부러 찾았다.

드라마 속에서 얼핏 보았던 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였고 익숙한 듯 낯선 이곳에서 펼쳐질 모든 일들이 기대됐다. 옛마을을 꼼꼼히 돌아보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에 우리는 소형 전차에 올라탔다. 열정적인 운전기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고 흥겨운 노래소리가 전차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역시 삶을 즐길 줄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우리가 옛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보자. 운전기사는 귀찮아하는 내색 하나도 없이 우리 호기심을 풀어줬다. 요명한 곳에 도착할 때마다 운전기사는 그곳의 배경 역사에 대해 자상히 설명해줬고, 상가나 민가 앞을 지날 때면 가게 주인과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여행객을 끌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이 참 섣부르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됐다.

운전기사의 서계에 따르면 사계진의 옛마을은 일찍 참아고도의 중요한 역참으로서 한때 아주 번영했다고 한다. 그러다 무역이 점차 적어지면서 옛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이제는 돌다리 거가들만이 과거의 흔적을 거스란히 간직한 채 남겨졌다.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옛마을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이곳에 그대로 보존된 참아고도 요적과 바이족의 전통 문화를 몸소 접하다 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한테 열심히 설명해주는 운전기사의 모습에서 그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자 우리는 돌아갈 차비를 서둘렀다. 열정적으로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운전기사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했더니 그는 개면적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가 당신한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준다면 다음에도 당신들을 위해 복무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낯선 무언가가 그들목이 괴어올랐다. 나는 그 운전기사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여행을 참 많이 다녀보았고 그 과정에 많은 가이드들도 접촉해보았지만 그 운전기사만큼이나 진심으로 여행객을 대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고향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서야 고향을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진심이 우러러 나올 수 있겠는가.

요즘 들어 자신이 나서자는 고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그곳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그 운전기사도 고향에 대한 자부심으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꽃을 피워갔기에 더욱 빛나 보였던 게 아닌가 싶다. 요즘은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와 그동안 큰 도시에서 쌓았던 경험으로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계진과 젊음이라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저화로운 멜로디를 연주해낼 수 있듯이 그들은 젊음의 패기로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킴과 아울러 현지 초민들의 근성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착안하여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재를 아우르며 서로 돕고 배우는 과정에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윤택나게 갖고 가고 있었다.

우리는 벤치 위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그 운전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사실 그동안 지쳐있던 마음을 달래면서 활력을 되찾고자 했던 것인데 일면식도 없는 분을 만나 더무름 하는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다. 나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되새겨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에는 주변의 모든 사물을 눈여겨보면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뒀던 꿈을 위해 내면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분명 더욱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겠는가. 그 과정에서 내 고향의 전통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으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다고 따뜻한 햇볕만 찾아다닐 수 없듯이 그 바람을 견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거센 바람을 맞아 뒤로 물러설 것이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어찌 보면 삶이란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렵사리 행동으로 옮겨서 한 발짝 내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이 어렵고 지친 현실의 과정 속일지라도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희망과 꿈을 믿고서 한 발짝 더 내딛는 용기를 가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北京时间12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뉴스입니다. 동정여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단오절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의 가족여행 상품 예약 비중은 55%를 넘어서며 단거리 및 장거리 여행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할빈은 깊은 역사를 지닌 룡주 전통, 동북 슈퍼리그 경기 개최지, 그리고 독특한 비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체험과 시원한 휴가를 찾는 링근 및 원거리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축제 관람, 가족 단위 휴양, 근교 휴가, 단거리 해외여행이 공존하는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대표적인 단오 문화 IP인 2026년 할빈시 직원 룡주 경기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500m 12인승 소형 룡주와 1000m 22인승 대형 룡주 두 개 부문으로 나누며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르면 소형 룡주 경기는 6월 13일, 대형 룡주 경기는 6월 1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시내 약 30개 팀이 룡주 띄우기 의식을 마치고 매일 수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테마파크와 문화관광시설이 가족 여행객의 최우선 목적지가 됐습니다. 동북 호림은 할빈 극지공원, 용창 테마파크,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 등은 아이들이 귀여운 동물들과 가까이 교감하고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어 인기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빈 제약 6공장, 판화박물관, 주앙대가 등 문화 명소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역사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실로 자리 잡으며 즐거움과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단오 연휴 기간 할빈을 출발하는 5시간 비행권 단거리 해외 로선도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할빈에서는 러시아 일부 도시로 가는 직항 로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비행시간이 짧고 비자 발급이 간편해 단기간 해외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오후 1시 45분 청해성 랭호에서 로켓이 한 개가 발사됐습니다. 흥룡강성 실험중학교의 고중 2학년 학생 5명이 자체 개발한 운주 1호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원격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이 로켓은 비행 고도가 15km를 돌파했으며 비행 속도는 마하 2.1을 기록하며 전국 중학생이 자체 개발한 로켓 중 최초로 준 우주에 적급한 로켓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운주 1호 로켓은 염호위, 왕자애, 견지가, 최명신, 량우동 5명 팀원이 협력해 완성한 것입니다. 로켓의 전체 설계와 엔진, 고체 연료 개발은 물론 점화 장치, 항공 전자 장비, 원격 측정, 단열층 설계, 그리고 로켓 회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5명의 학생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운주 1호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의 돌파를 이뤘습니다. 자체 개발한 2단 이중 펄스 엔진을 장착해 분단 점화에 성공했으며 로켓의 회수 또한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료 항공 전자 관성 유도 프로그램 그리고 로켓의 모든 하위 시스템 부품을 팀이 자체 개발했으며 기술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전 과정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상해시 포동신구 문화체험 및 관광국과 황포구 문화관광국이 공동 주최한 황포강 양안 황금 관광군 문화관광특별홍보행사가 일전 할빈 도외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문화관광장터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오프닝 춤 상해단은 순식간에 현장을 상해풍의 정취로 감쌌습니다. 상해식 등불 등 무형문화재 아이템이 깜짝 공개됐으며 퀴즈 맞추기, 밴드 공연, 문화관광 혜택 배포 등 활동이 많은 할빈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황포강 관곽, 상해타워 전망대, 예원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추첨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북극의 정취와 상해풍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부터 국경절까지 상해시는 동북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상해 박물관은 16개월간 세계 나무의 정상, 아메리카 고대 문명 대전을 개최하며 마야와 잉카 고대 문명 유물 약 3,000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7월 3일부터 중화예술궁에서는 마왕퇴 한묘의 대규모 성회 순회 전시인 천금의 집 마왕퇴 한묘의 생활 미학 및 양성을 개최해 한나라 시대 유물 400여 점을 집중 전시할 예정입니다. 고전 관광 코스인 황포강 관광은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졸업시즌 뮤직 유람선, 가재 테마 선상 만찬 및 문화 박물관 연계 패키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빈시 아성구 상무 식량 물자 비축국은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의 열기를 활용해 중국을련 흑룡강 지사와 공동으로 민생 혜택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의 특별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스포츠를 통해 상업을 활성화하고 대회를 통해 관광을 촉진해 지역의 여름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활동 기간 동안 중국 을련 흑룡강 지사는 15만 원의 특별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아성구의 주요 민생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혜택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 대상은 음식점 숙박, 관광지, 쇼핑, 주유 등 다양한 소비 영역을 포괄하며 경기 관람객, 외지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소비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2월 10일 흑하 육로 통상군은 개통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까지 흑하 세관은 누적 285만 톤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했는데 무역액이 약 750억 원에 달하고 출입국 차량은 29만 6천 대, 출입국 인원은 연 인원 50만 9천 명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6월 10일 흑하 육로 통상구의 화물 운 송 전용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흑하 통상구는 년간 통관을 실현했습니다. 2024년 12월 여객 검사 통로가 개통되면서 여객과 화물을 모두 처리하는 통행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습니다. 개통 4년간 용로 통상구의 지역적 우세가 점차 두드러지면서 중로 간 상호 연결의 중요한 육상 통로로서 국경 간 물류의 신속성도 크게 향상됐으며 단일 평균 출입국 차량 수가 통상구 개통 초기의 10여 대에서 현재 500대로 늘어났습니다.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강위글 자치구 우룸치에서 개최됩니다. 약 14만 평방미터 규모로 마련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투자 협력, 녹색 발전 등 6개 전문관이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27개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중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가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아랍에미리트, 한국, 러시아, 태국이 처음으로 전문관을 설치합니다. 한편 무역 촉진, 투자 협력, 소비 확대, 혁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 출시, 크로스보더 경제 무역, 투자 유치 등 80여 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3번째 시간입니다. 왕간지는 권총을 힐끗 훔쳐보았다. 묘한 계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앞으로 한 발 쑥 나서며 미친 듯이 성이 나서 궁선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1: 너 이놈, 사람 탈쓴 짐승 같은 놈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내 네놈의 피를 마시고 가를 끓여 씹어도 시원치 않겠다.
0: 왕간지는 욕할수록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불시에 민병의 손에 든 권총을 빼앗아들고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땅! 땅! 하고 두 방 쏘았다. 비명소리와 함께 궁선의 머리가 박살났다. 왕간지는 벽에 기대어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1: 정말 분하구나. 우리 학교에 이런 악당이 있을 줄이야. 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나.
0: 죽었다 하는 소리가 사람들 속에서 확짝 끌어번지자 왕간지는 공포에 질린 듯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르르 떨며 말하였다.
1: 무엇이? 죽었다고? 내가 그놈을 죽였다고? 내 평생에 사람은 그령 닭 한 마리도 죽여보지 못했다.
0: 그는 울었다. 울며 말했다.

0: 내가 정신 나갔지. 함부로 사람을 죽이다니. 내가 정신 나갔어.
1: 그의 울음은 사람들의 동정을 자아내었다.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 긴장한 순간에 그 누구도 그가 권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 대하여서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잘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였다. 왕간지의 용감한 행동에 사람들은 탄복해 마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하려는 그들의 격동된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간부들마저도 왕간지의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이 그가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해서 저지른 일시적인 실수일 따름이지 궁선이와 무슨 연루가 있어서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행리는 바람처럼 집으로 씽 달아와서 아침밥을 짓는 어머니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너무나 숨이 차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2: 어머니, 빨리, 빨리 가봐요. 수연 언니가 다쳤어요. 궁선이가 때려서. 어머니, 어서 가자요.
1: 행리 어머니는 그의 다급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다그쳐 물었다.
2: 어? 궁선이는?
3: 그놈, 아버지가 쏴 죽였어요.
1: 아니, 이게 정말인가? 그는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러나 행리가 여지껏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그는 갑자기 말 못할 기쁨이 휩싸였다. 다시는 그놈의 유린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속이 쓰라렸다. 수연이가 무척 고마웠다. 그는 부랴부랴 물건을 한보자기 싸들고 수연이를 보러 떠나려고 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멍청하니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2: 가자요, 어머니. 왜 거기 서 있기만 해요?
1: 행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 것인가? 행리 어머니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는 수연이를 보기가 무서웠다. 자기는 죄가 있고 사람을 대할 낯이 없었다. 이번 사건에도 자기의 죄가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는 물건을 딸의 손에 넘겨주며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4: 행리야, 어서 가져다 주어라. 어머니는 밥을 지어야 해. 안 가겠다.
2: 그럼 나도 안 가겠어요.
1: 행리는 뾰로통해서 몸을 휙 비틀었다.
2: 밥 짓는 게 뭐가 대단해서 그래요? 수연 언니는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어머님 못 봤죠? 얼굴은 새하얗게 되고 머리에도 몸에도 온통 상처예요. 어머니.
1: 행리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급히 옷소매로 주르륵 떨어지는 눈물을 훔쳤다. 행리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자 더 말하지 않고 보자기를 손에 들었다.
2: 좋아요. 제가 앞서가겠어요. 어머니는 좀 이따 꼭 와야 돼요.
1: 행리는 이렇게 말하고 떠나려고 하였다.
4: 행리야,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궁선이를 죽인 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더냐?
1: 행리 어머니는 딸을 멈춰 쉬었다.
2: 네, 어머니.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친척 사정도 두지 않는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1: 행리는 기쁨에 겨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2: 그저 수연 언니가 산놈을 잡자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궁선이를 신문해서 같은 무리가 있는가를 알아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4: 같은 무리.
1: 행리 어머니는 왓들 놀라서 다시 한번 되뇌었다.
2: 네, 다른 반동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4: 그래,

0: 어서 가보아라.
1: 행디 어머니는 딸이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머리가 땡해나서 덜층계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왕간지가 왜 궁선이를 죽였는지 알았다. 이놈의 왕간지는 얼마나 음험하고 지독한가. 그는 모든 것을 수연이에게 알려주어 이 승냥이 무리들을 깡그리 없애치웠으면 자기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안 된다. 왕장세와 행리는 그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안 된다. 그는 가슴이 칼로 에이고 기름 가마에 지지우는 것 같았다. 그는 온 밤 잠 못 들고 남몰래 흐느꼈다. 그는 자기의 딸마저 볼낯이 없었다. 그는 왕간지 그놈들이 어서 빨리 팔로군에게 잡혀 죽어버리라고 저소하였다. 그러면 자기들은 조용히 살아남아 항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죄과를 씻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러 그를 괴롭히는지 왕간지는 죽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갈수록 행운만 텄다. 그는 팔로군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어째서 그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왕간지가 마치도 거꾸로 뜯을 수도 없고 타승할 수도 없는 거물과도 같아 보였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그는 갈수록 비애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고민과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것들은 천천히 참혹스럽고 음험하며 거대한 힘으로 뭉쳐져 집게와도 같이 그의 가냘픈 목을 조이었다. 그는 아무 때건 질식할 수 있었다. 그는 사선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0: 독강이가 집을 떠난 지도 온갖 이태가 가까워 왔다. 그는 포근하 컸다. 가슴이 툭 비어져 나온 호리호리한 몸에는 꼭 맞는 초록색 군복을 입었다. 허리에 젓갈색 가죽 탄띠를 두르고 다망색 목갑에 넣은 싸창을 왼쪽에 찼다. 오른쪽에도 반짝이는 탄화를 가득 꽂은 권총을 메고 무릎 아래는 각반을 쳤다. 참으로 의젓하고 위험스럽게 보였다. 이 두 해 오간 덕강이는 적지 않은 일들을 겪었으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말타기를 인차 배웠으며 곧 뛰어난 기수로 되었다. 그는 사납게 내닫는 마루에 등자를 디디고 오를 수 있었고 나는 뜻이 질주하는 말잔등에서 땅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었으며 내닫는 마루에서 말등에 딱 붙어 총알과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쏜살같이 달리는 마루에서 몸을 돌려 침착하게 사격할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얻은 수학이었으며 나팔수 아바이가 가르쳐준 결실이었다. 나팔수 아바이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다. 덕강이는 갓 입대했을 때 정치위원회 련락병으로 배치되어 나팔수 아바이와 같이 있게 되었다. 처음 그는 나팔수 아바이의 온 얼굴에 덮인 검은 수염과 빨간 코를 보고 언제나 성내고 있는 것 같아 속으로 은근히 겁을 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팔수 아바이와 친숙해졌으며 그를 무척 따르게 되었다. 덕강이가 입대해서 몇 달 지난 후에 어느 하루 부대는 놈들의 서양말 한 필을 러액하였다. 온몸이 무르익는 대추빛같이 빨갛고 잡털 하나 없는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좋은 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덕강이는 키가 말잔등보다 낮았으나 한번 타고 달려보았으면 하는 욕망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성미가 불같은 이 말은 사람이 가까이만 다가서도 갈기를 흔들며 호응거렸으며 그래도 물러서지 않을 때에는 발굽질을 하여 차려고 하였다. 이상한 것은 이 말이 나팔수 아바이에게만은 고분고분거리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팔수 아바이는 더욱 어깨가 으쓱하여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기까지 하였다. 기실 이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그 자신의 피타는 노력의 대가로 바뀌어 온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팔수 아바이는 남몰래 말을 강기슭 모래불에 끌고 가서 먼저 한번 타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잔등에 방금 올라앉은 그가 갈기도 붙잡기 전에 말은 차고 뛰고 날치어 잠깐 사이에 그를 풍덩하고 물속에 뿌려넣었다. 물에 빠진 병아리 신세가 된 나팔수 아바이는 노발대발하여 돌아왔다. 그는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술병을 꺼내어 꿀꺽꿀꺽 반병 남짓 마셨다. 그 자신도 이것이 자기의 고칠 수 없는 흠집이라고 늘 말했다. 그리고는 수염을 쓱 닦고 마구간에 가서 말을 꼭 잡아맨 후 사정없이 때렸다. 아침에 사람들은 그의 옷이 푹 젖은 것을 보고 웬일인가고 물었다. 그는 낮에 잠이 없기에 밤에 빨아서 아침에 말려온다고 껄껄 웃어 넘겨버렸다. 며칠이 지나 나팔수 아바이는 얼마 전에 탄에서 소환되어 온 우탄장의 련락병 우수와 정치위원회 련락병 덕강이와 참모장의 련락병 시호장을 모아놓고 말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1: 봐라, 좋은 말이지?
2: 네.
1: 다투지 마라. 사람 셋에 말은 한 필뿐이니 쪼갤 수도 없지 않니? 아, 이렇게 하자. 너희들 가운데서 이 말을 타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
0: 성질이 사나운 이 말을 타기가 조련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새 꼬맹이는 멀거니 말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할 뿐이었다. 우스가 실눈을 짓고 희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2: 에이, 나팔수 아바이, 아바이가 먼저 우리에게 타보여요.
3: 오라요,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달라요.
0: 쇼장은 아바이가 난처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깨고서해하며 맞장구를 쳤다. 나팔수 아바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 말이 나오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 그럼 봐라, 이 송가가 허풍을 치는 것은 아니거든.
0: 그는 등자를 디디고 말이 몸을 돌리는 틈을 타서 다리를 날려 위에 올라탔다. 말은 곧추 앞으로 내달았다. 덕강이는 나팔수 아바이의 동작을 황홀한 마음을 안고 빠짐없이 주시하였다. 그의 가슴은 환란거렸다. 그는 아바이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대뜸 타보려고 하였으나 나팔수 아바이는 곱비를 우수에게 넘겨주었다.
1: 먼저 요 꼬맹이를 태워보자. 이 녀석이 못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너희들은 애당초 생각지도 말아라. 잘못하여 다치기나 하면 이 송가는 책임을 못 지어.
2: 네.
0: 그는 익살스럽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말은 발길로 차며 꽁충거렸다.

0: 우수는 가진 애를 다 써서 겨우 올라탔으나 그 바람으로 낯떨어져 모래에 낙가죽마저 한 곳 벗기었다.
1: 애지, 그만해. 아직 몇 년 지나야겠어.
0: 나팔수 아바이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너트로 웃음을 터뜨렸다.
2: 아바이, 제가 한번 타보자요.
0: 나팔수 아바이는 톱깡이가 나서는 것을 보자 또 껄껄거리었다.
1: 꼬맹이, 좋은 말을 보고 목숨 아까운 줄 모르면 안 돼. 그만둬라. 이건 장난이 아니야.
2: 아니, 전 꼭 타보겠어요. 아바이도 방금 다 한 번씩 타보라고 말했고요.
0: 덕강이는 결코 고집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는 웃음을 거두고 잠깐 덕강이를 쳐다보았다.
1: 좋다. 오너라.
0: 덕강이가 신심 가득히 곱비를 받아지고 막 올라타려고 하자 말은 그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듯 호응 울부짖으며 엉덩짝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덕강이는 어지간히 당황하였으나 겁을 먹고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는 말사가를 힘껏 조이며 몸을 불쑥 솟구쳐서 안장을 잡았다가 말이 허리를 구부릴 때 등자를 딛고 다리를 날려 휙 하고 올라탔다.

드라마 숨바귀꽃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의 싱싱함이 한결 더 떠이고 한여름의 무더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으로도 여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은 녹음으로 단장된 여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파란 물이 흐르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록수청산 고향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노래 아 연변이를 감상합시다.

0: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미련 씨가 고향에 있는 언니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보고픈 언니들께 항상 경상도 어머니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홉 남매 자식을 낳아서 항상 목일 걱정, 입힐 걱정으로 땀으로 옷깃을 적시며 살아온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제는 많고 살림은 가난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아온 그 나날들이 그립고 오빠 언니들이 오늘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연변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 그리고 친척 일가들에게 노래 한 곡을 요청해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과 평안이 깃드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에 있는 김미련 씨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화를 보내드립니다.

0: 사랑과 고마움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사랑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작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에 실천해 가는 건 어떤지요? 용정시 지신진 신화촌의 안천수 씨는 신화촌에 새로 선거된 간부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근무 사업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힘내기를 바란 마음이라면서 서폼 사전 준비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서폼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지금도 스피커에서 우리 박주임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예? 어제 부르는 거하고 보나마나 또 위에서 령도분들이 내려오니까 내보고 그분들 앞에서 자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겐다.
2: 야. 아까부터 령도에서 방송이 되고 애타게서 하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동작 굼뚱사 무슨 돈을 세먹겠냐?
1: 아, 저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소리해.
2: 네 오늘 위에서 영도도 내려온다 소리 들었지?
1: 모른다.
2: 아, 정말 너는 모르겠구나. 야, 이번에도 영도도 내려오게 되면 저번에처럼 감전해서 멋있게 표현해라.
1: 싫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 찾으셔.
2: 싫다. 야, 온 마을이 젊은이란 게 딱 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연기도 리얼하게 잘하고 또 영도분들이 잘 오시게 되면 힘을 넘쳐끼니 알라방기 잘 내기지.
1: 아이고, 그럼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선은 언제 해주겠습니까?
2: 이번에 이 연극만 잘해라. 그냥 인사해준다, 인사.
1: 진짜지?
2: 아, 그래, 쟤.
1: 아, 정말이지?
2: 야, 기님의
1: 예, 그럼 박주임에. 어? 내 쟤, 그럼 앞으로 박주임 집에 그 뭐 김치국을 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삶아내는 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
2: 내 바라는 게 이게란 말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형,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1: 예, 그럼 박주임에. 이번에 그 우회 분들 이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
2: 야, 범보에 자꾸 시계도 알겠냐? 아마 별나게 말하겠니? 우리 박주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작하신다. 이렇게 존말만 많이 해라 말. 그래, 존말만.
1: 야,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말하지. 무슨 이야기다. 아, 박주임에. 아, 저 우마을의 김주임이나 아래 마을의 리수임처럼 아니 뭐 과일 가공 공사 꾸리다든지 아 경제산물 재배해서 초미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아 위에서 용도들 턱 내려오면 할 얘기지. 아이 그렇습니다.
2: 이 새끼 뭐하시는 거다.
1: 아, 아 박주임에. 아 이렇게 새로운 창조성적인 사업은 못해도 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응당 우리 초미들이 왜 해줘야 할 일도 안 해준다. 예? 아, 저 장아바이네 빈곤호 수석도 그렇고 아 우리 아버지네 그 위험주택 계속 고사는 왜 안 해주는가 말인다. 왜? 왜?
2: 야야야 아, 야. 예. 그래 내 뭐라고 말하대. 어? 평상시에 내 말 잘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긴다. 예. 이 말에서 누기 최고령도야.
1: 아, 예. 그래서 박주임 박주임님 집에 걔 박주임 우리 령도 분들이 내려오면 무슨 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려주세요.
2: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싹 적어놨다. 이거 잘 보고 그대로만 말해라. 응?
1: 알았습니다.
2: 꼭 말아주게 감전해서 이제 령도 분들에게 착 오시게 되면 우리 박주임이는 우리 촌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맨발바람으로 얼리 뛰고 내리 뛰고 하면서 공작 잘한다. 예. 그 때문에 우리 초민들이 우체국에 부닥치게 되면 초민들이 손 내미기 전에 우리 박주민은 직접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영도입니다. 아 이렇게 그새 야 그새 많이 올리쳐라 많이 올리쳐라.
1: 이야 너무 감동적인다 이거는. 야. 내 어떡하냐? 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 아, 그래. 이번에는 네 마음 있는다.
1: 예.
2: 화이팅!
1: 화이팅!
2: 자, 대우상.
1: 예. 어, 우리 박주임이
2: 감사. 이거 내 깜빡 했다. 야 어떻게 범보이 네 마고 사시겠니?
1: 아 이러십니다 무슨? 야.
2: 네 그 우리 마을에 장아바이를 알지?
1: 아시 뭐?
2: 내가 어제 장아바이네 집에 가서 장아바이 같이 술 한 잔 마시면서 이번 일 잘 해결해 놨다. 예. 그 들을라 장아바이 싸위. 옛날에 그 현몽단에 있으면서요 그 농촌 온돌공원 가서
1: 예예
2: 삼노인도 하고 소품도 해봤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 둘이 그 손 자자자자자 맞춰서 열심히 잘 해봐라. 응?
1: 아, 걔네 그 사람 면목 모르는데 어떻게?
2: 아, 나도 사슴이 면목 모른다.
1: 예? 아니 뭐 어떻게 믿고?
2: 야, 거짓말아. 장아와 이미 다 얘기 잘 해놨다더라. 지금 걸어서 마루에 거의 왔다더라. 아, 이제 도착할 거다.
1: 예, 예.
2: 어디가 잘해라. 응?
1: 아,
2: 잘해라.
1: 네, 알았어. 잘해. 어? 야, 내 그래. 그래서 오늘 썩어 지금 오늘 쳐서 먹게 그래서. 야, 아니다. 야, 이게 어떻게 오늘 쳐주니 이거? 아야 어디구나 저기. 야 지금 장하영 씨네 아직도 저렇게 태세태세 걸어오는 거 뭐 못 사는 장하만의 집사위 맞구나 저기.
3: 말 좀 웃겨.
1: 소품배야 맞지?
3: 네?
1: 예. 야
3: 뭔 소리야?
1: 야 난 뭐 현무봉 다 냈다가나 대단히 잘생기는 거 했는데.
3: 아, 뭐라고 지 지금?
1: 아니 뭐 눈밖에 볼 게 없구나 무슨. 야, 폰에서 뭐 보? 야, 이렇게 눈 컸을 때서 초점이 없는데 내 보유, 내 보유, 내 보유.
3: 없어 보여?
1: 야, 야, 그 팔이 들어가겠어 눈 좀 감소.
3: 아, 지금 뭐라고 지금?
1: 아, 일단 배우니까 오늘 연극을 잘해 보겨. 야, 연기 시작.
3: 아, 배우라? 연극은 또 무슨 소리요?
1: 아, 어제 쟤네 가시 아버지 제가 말해야 돼.
3: 가시 아버지?
1: 야! 아니 오늘 위에서 검사소 내려온다세요. 아 그래가지고 박주임이 장아바디 이 소품배우 싸위같이 박주임의 업적을 많이 많이 홍보해라세요.
3: 그리고 박주임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길래?
1: 다 업적이사 무슨 아! 아 옛날에는 야 제일 부유한 촌을 현재는 제일 빈곤 촌으로 만든 고로랄까?
3: 아예 그래서 우리 보고 거짓말 해라 말이오 이거.
1: 어제 하기 싫소 제대로 하야 뭐야? 어, 제누 아. 가시 아버지네 빈곤호 수속을 받지 못할 게고.
3: 어.
1: 나는야 우리 아버지 위험 주택 개소로 비수 받지 못한다 말이오.
3: 아 이보 그 빈곤호 보조금하고 위험 주택 개소는 나라에 서류온 돈으로 응당 초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내 말이 그 말이라 말이오. 아, 그런데 박주인 비수나 해주기 전에는 야 제가 내 어떤 희망도 없어. 그래 그래 제가 내 어떻게 하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박주인에 적어서 착착 비수 맞아 말이오.
3: 아 근데 그 무슨 내용으로 그 박주인이 없죠 그거 높이 쳐주나 말이오.
1: 아 야 이 정신 봐라. 아 그게 무슨 야 이런 거 적어 주면 가도 돼. 여보
3: 이게 확실히 박주인이 쓴 게겠지?
1: 웃겠다 웃겠다. 어디가 말봐요. 이거야 시내에서 글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쓴 게랍대.
3: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
1: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가든 살려서 읽어봐 읽어봐.
3: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고기력이
1: 굶어서 야 아,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막 감정 살려서 해라니.
3: 아, 소리는 왜치요?
1: 아, 이제 배우라며야. 해보라 말이야.
3: 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야. 감정 내서 야. 야. 아, 알았어, 야. 자, 다시야.
1: 야.
3: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1: 그렇지.
3: 이렇게?
1: 그렇지. 야.
3: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코기력이.
1: 이야, 좋다, 좋다. 계속, 계속.
3: 초민들 이끌고 다종경영으로 빈곤에서 부유로 번신시킨 믿음직한
1: 박주임. 그렇지.
3: 아, 새해는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최고 부유촌으로 만들기 위해 용왕 매진한다.
1: 우리의 목표는 1억 8천만 원. 이게 말이 돼요?
3: 말이 아니지.
1: 이야 금사사 대장의 소지 무슨. 야,
3: 이 재성씨 아이구만.
1: 아, 재성씨 아이지. 나는요, 1년에 그서 18,000원만 벌어도 좋겠어, 야.
3: 아이, 그나저나.
1: 야.
3: 아, 이따위 얼렁수로 그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를 속일 수 있을까?
1: 어제 뒷걸음질 칠 생각이요.
3: 아, 제 오해에서. 내 지금 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1: 개무.
3: 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야 그 거짓말이란 건 못 해봐갖고 내 해낼 수 있을까?
1: 제대로 아이고, 정말 벌금이야, 벌금.
3: 이건 또 뭔 소리요? 벌금까지 한다고?
1: 야! 야, 올 봄에 빈곤 부축 정원 검사를 내려와지.
3: 그렇지.
1: 야, 그게 내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800원이나 벌금했어.
3: 뭐이나? 아니 무슨 연기를 더럽게 못했길래 800원이나 벌금했단 말? 더럽? 아 미안한데. 아 그래 그 연기 한번 좀 볼 수 없겠어?
1: 그 다시 해라 말이오.
3: 야, 그치 다시 한번 해봐야 그 우리들 어떻게 손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그 박점이 그 대단한 업적을 높이 쳐주든지 뭐.
1: 어서, 어서, 야, 야, 이제서 뭐가 머리 터는구나. 야, 야, 음악 들어줘, 음악.
3: 야, 뭐 연기하는데 음악까지 틀어야 돼요?
1: 야, 되도록 불쌍하게 보이자며. 배경 음악이 있어야 잘하다면서. 아. 자, 우리 박주임 스피커 틀어주던 음악이요. 야, 내 이 음악 들으면서 혼자 죽기를 숨었는데 800원 벌금했단 말이오.
3: 아,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저 준비됐지?
1: 야, 야, 야, 야, 야. 준비됐어.
3: 자, 그럼 감정 머리. 야, 자 그럼 시작.
1: 중도 동지께서는 친히 이렇게 평벽한 시골까지 찾아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의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분이 누구냐?
1: 그분은 바로 박주임 씨입니다. 박주임의
3: 그만하. 이렇게 눈물까지 팡팡 흘리며 연기했는데 800원을 벌금했다고?
1: 야, 내 음악 박자를 잘못 맞추다면서.
3: 아, 그건 좀 그렇습니다.
2: 야, 대리마! 대리마!
1: 아, 예, 예, 예, 예, 보세요.
2: 오늘은 이만하고 집으로 가라.
1: 아, 걔 미역기도!
2: 야, 이 시간 거지 아용고 볼까나 오늘은 올 것 같았다.
1: 야, 아이, 검사소, 걔 우리 아버지 위험주제 계속!
2: 야, 네 오늘이 영도분들이 아이 오셨길래 연기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비준했었니? 단번에 보자. 단번에 내
1: 검사소에서 아이 데리고 게 내 탓인가?
2: 이거 봐라. 그래 너는 검사소에서 딱 왔으면 좋게.
1: 아이 걔 검사소에서 내려오고 우리 아버지 그 비준해주겠어가?
2: 니야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청 모셔오라. 그럼 내 인사 비준해줄게.
1: 진짜가?
2: 아 진짜다.
1: 아 정말이지?
2: 아 기놈의 이 정말
1: 연기 시작. 이분 검사소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2: 무슨 일이니? 누구십니까?
1: 야, 검사소에서 내려온 분이라 젠다.
2: 그래, 혼자 내려왔어.
1: 아, 혼자 언제 둘이 같이 왔겠을까?
2: 아, 근데 이게 손에 일이 바쁘다 보이. 나가 이 마중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4: 아, 괜찮습니다.
1: 괜찮다서야.
2: 거짓말은 아니지.
1: 거짓말해, 진짜.
2: 이 거짓말 하나는 그저 내게 죽는다, 죽어 알았지?
1: 아, 예, 알았어. 예.
2: 야, 영도 왔다니까 빨리 가, 펴내라.
1: 무슨?
2: 연기를 해야 맞아, 빨리.
1: 아,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2: 니 어째 오늘 또 이래니?
1: 뭐? 그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준해주기 전에는 절대 알겠습니다.
4: 아 잠깐만. 박주임. 예?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예. 이 동무에겐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2: 아 그거 네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1: 해놨다고?
2: 서류들 다 있습니다. 그래도
1: 이거 해놨다서.
2: 해놨다서. 두시면 어떻게 그러지? 예 이 보시오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예. 보겠습니까?
4: 예.
2: 자 들어준 게 됐다.
1: 아! 장알반의 그 빈곤호 보석은
4: 아니
2: 야이.
4: 박주희
2: 예?
4: 장알반의 빈곤호 보석은 또 무슨 얘기인가?
2: 야 그것도 다 해놓고 내 야 이리 바빠서
1: 아 이게 전해줄까?
2: 예 이게 다 서류들 있습니다. 예, 이 보시오. 예 다 해놨어.
1: 됐다. 어! 내 800원
4: 무슨 얘기인가?
2: 아 그거 야가 농담하며 기댄 거 가지고
1: 다 아, 내부 네. 용기 못 얻으면 내도 뺏어 가자고
2: 야 그래서 가져왔다 있다
1: 아 그럼 주셔
2: 아 준다 쟤
1: 준다 아 달란데
2: 야 긴맥스
1: 있다 달란데
2: 아 줄게 아이고야 따
1: 됐다
2: 봤지? 저는 이렇습니다. 예. 군중들이 얘기하니 적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군중들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 자사자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작한다 예.
4: 전화 어째니까?
2: 네, 전화할 때가 다.
4: 예, 그러시오. 예.
2: 여보세요?
1: 나, 야, 예. 제 진짜 예, 화장 얼마나 좋겠어.
4: 내 연기 잘해서.
1: 야, 죽겠어.
2: 뭐랄까? 화장 동지를 바꾸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예, 내 인차 바꿔드릴게. 저, 이거, 예. 저 전화를 바꿔.
4: 아, 예.
2: 예.
3: 야, 나 제 진짜 화장 얼마나 좋겠어.
2: 이거 어떻게 하니?
4: 아,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대과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점의원에서 만나겠죠.
2: 아이고,
4: 예, 알겠습니다.
1: 아, 예, 예. 예.
4: 아, 왜 그럼?
1: 진짜 과자인가?
4: 맞소. 내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 대과자예요.
1: 아, 야, 과사님의 눈을 예,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4: 아이요, 제 말이 맞소. 내야 사람 볼 때야 초점이 없어.
2: 아, 이제 나중에 말할 줄 몰라도 맨날 그 어디 그렇게 말하니? 다 말할 줄 몰라 그런다.
4: 아니다. 예? 이동우 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의 한 얘기니 모두 진심 어린 얘기였습니다.
2: 아, 예.
4: 반면으로 박주임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까?
2: 야, 무슨 거짓말은 거짓말은 아,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4: 다른 예. 천민들.

0: 모르겠습니다. 예. 예.
1: 저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예. 증명해 줄 수 있겠소?
0: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 백성들은 부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2: 그럼 저 과장 동지, 예. 그럼 나는 어제는 어떻게 되는가?
1: 당신이 확실히 인민의 충복이 맞습니까?
2: 아 예, 저도 정말 농촌 대사입니다. 예. 저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자기 친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저거 공작해 왔습니다. 예.
1: 자기 촌민을 친인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 동문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집을 질질 끄면서 여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2: 그 이미 다 해놓은 거 내가 그래서.
1: 그리고 장아바이는 왜 빈곤호 보조금이 내려온 지 오란데 여태껏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2: 다 그새 항의는 했는데 아줌마야.
1: 그러고도 인민의 충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아 글쎄 이래고 보니까나 글쎄 공작 하느라고 보니까나 조금 착오를 진 것 같습니다.
1: 착오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초심 잃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명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2: 아 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1: 들어가시죠.
2: 어디로?
0: 계셔.
2: 아, 저
0: 야, 뭐 할까 뜨가 저한테야.
2: 유, 내 제가 그저 오늘 그저 뭐 할까 이제 야, 니 입맛 이 저자기 지금 했지만.
3: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사랑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웃들이 보기만 해도 즐겁고 반갑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노래 파란 열차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잎새들이 짙게 푸르러지는 여름이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흥룡강성 오상시의 황정의 어머님은 이젠 환갑도 지나시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로 다니지만 요즘 들어 새삼스레 남편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서 시원함이 넘치는 노래 감주 타령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하남가의 서정자 어머님은 가족 4명의 생일이 모두 6월인데 두 외손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면서 6월이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여정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실록으로 뒤덮인 숲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여름입니다. 여름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기에 여름에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면서 사랑을 베풀어 간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올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안겨주는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라는 속담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좋은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즐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이름이 철수였고 두 번째 농부는 그의 오랜 친구인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각자 자신만의 밭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해가 뜨면 맑은 날씨 속에서 일하는 등 날씨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민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을 했고 맑은 날에는 기쁨을 만끽하며 일을 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흐린 날씨도 맑은 날씨도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내렸고 철수는 날마다 불평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려놓으니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철수는 그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날씨에 농사를 해야 하는가? 비가 계속 내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철수는 몇 날 며칠 동안 불만을 품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에 대해 불평만 했고 결국 농사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며 일하였습니다. 민수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농작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비를 맞으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친 후에도 과일이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였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비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마침내

0: 비가 그쳤고 철수와 민수의 밭은 달라졌습니다. 철수의 밭은 물빠짐이 좋지 않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고 몇몇 작물은 물에 잠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흐린 날씨에 불평했던 대가로 제대로 된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의 밭은 물빠짐이 좋았고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맑아지자 농작물은 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날씨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 결과로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철수와 민수는 같은 날씨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하며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수는 비가 와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속담의 첫 번째 교훈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비가 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으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민수가 비가 오는 날에 맞춰 농사를 잘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다른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점에서의 성장입니다. 매일이 같은 날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리는 그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날씨가 맑으면 그때의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철수와 민수의 예시에서처럼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응력은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방식, 환경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 등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작은 증상이나 불편함을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초기에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럼 오늘 프로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신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넘어서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질병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질병들이 초기 단계에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증상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되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지 질병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진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건강관리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안정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체중, 체지방률, 혈당 등 여러 지표를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만성질환들은 평소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해서 본인이 건강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치료를 통해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손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데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칫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진단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이 단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질병의 발생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 이 검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거나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있거나 진행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간 질환 등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비한 증상만 보입니다. 고혈압의 경우 피곤하다는 느낌이나 머리가 아프다는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당뇨병 역시 초기에 미미한 증상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치료 시점을 놓쳐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러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약물로 조절할 수 있고 혈당 수치가 불규칙하면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검사나 간 기능검사,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만약 만성질환이 발견되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염이나 지방간 등을 미리 발견하고 간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환자는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검진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검사에서 비만이 확인되면 식단과 운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혈압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게 되면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실천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건강 또한 신체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신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질환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신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검사나 스트레스 관련 지표 등을 체크함으로써 정신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신체적인 건강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예방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가벼운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특정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다 보면 병을 악화시킬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현재 자신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를 통해 간 신장,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점검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신체적 변화를 빨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혈당이 높다면 당뇨병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고 이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건강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더욱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질병의 전조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나 두통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의 징후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하거나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은 단순히 신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검진은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검진 결과를 통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에 맞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진을 받은 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식단, 운동, 수면 등을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자기관리 능력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나이에 맞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암의 조기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가 비교적 쉬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면 노년기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셈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이해하고 정신적 안정을 얻으며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하는 과정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관리를 하며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사랑하라. 사랑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말 모두 들어보셨죠? 네, 사랑은 만날 수는 있어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의 사랑은 특히 그렇죠. 네, 사랑도 있어야 하고 빵도 있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일치해야 하는데 더구나 이젠 달콤한 말 몇 마디에 감동할 나이가 지났고 네, 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진실한 자신을 감춰보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엔 더 어려워지겠죠? 네, 오래오래 더 두고 보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0: 네, 오늘은 호남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여행지 코너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도 게스트 류현화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류현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관광지는 어떤 곳인가요?
1: 네, 오늘은 호남성 장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는 우리나라 호남성의 중심 도시로 풍부한 역사 문화 유적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0: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은 장사의 어디인가요?
1: 네, 대평거리입니다. 대평거리는 장사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거리로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명청시대의 거리 구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 문화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역사 문화 유적들이 여기 보존되어 있나요?
1: 네, 대평거리에는 옛날부터 장사시의 중심지로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에는 옛날의 가옥, 사찰, 서원 등이 많아 옛날의 생활 풍경을 엿볼 수 있는데, 때를 들어 거리의 골목마다 옛날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 가옥들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작업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면 건축물들은 어떤 특색이 있나요?
1: 대평거리의 건축은 주로 명청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릅니다. 이 건축물들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미를 잘 보여주며 관광객들은 이곳을 방문하여 옛날의 건축 기술과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역사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또 다른 매력이 더 있을까요?
1: 대평거리의 또 다른 큰 매력은 그곳의 먹자 골목입니다. 이곳은 장사시의 대표적인 먹자 골목으로 다양한 전통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고전 오두부는 대평거리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문화 유화 같은 전통 간식들도 이곳에서 맛볼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곳을 방문해 다양한 전통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우리와는 아주 다른 음식들이 있거나 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은 이런 곳. 가보게 되면 진짜 뭐 알지 못했던 부분,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신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골목 다 빠져나올 때까지 설렘으로 가득 차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가보고 싶은 대평거리. 그러면 이곳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요?
1: 네, 대평거리는 역사 문화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전통 가옥과 현대 건축물이 함께 공존하며 관광객들은 역사 문화를 즐기면서도 현대적인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는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여행객들은 전통 문화를 즐긴 후에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대평거리는 장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역사 문화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잘 조화된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옛날의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전통 먹거리를 맛보며 현대적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평거리에 대해서 오늘 또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됐고 잘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여행지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1: 네, 장사 세계의 창은 장사시에 위치한 대형 주제공원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문화유적과 랜드마크를 모아놓은 특색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1대1로 재현된 피라미드, 사자 신상 등 다양한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볼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한 곳에서 세계 각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사 세계의 창의 가장 큰 매력은 그곳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주제 활동입니다. 매년 화인절, 발수절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전주기차를 타고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둘러볼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여기에서 뭐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 네, 장사 세계의 창은 또 문화 공연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천한전기 실경 공연은 세계의 창의 대표 공연으로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은 고대 우리나라의

0: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장사 세계의 차는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이곳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든 연령대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시설도 있어 관광객들은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주제 활동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족과 함께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고 장사에 간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뭐 필수 코스로 택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이제 다른 곳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싶네요.
0: 네, 계속해서 천심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심각은 당사시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유적지로 1756년에 건립된 고대 성곽탑입니다. 이곳은 당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지로 그 역사는 2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며 많은 변화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천심각은 원래 당사성의 서북쪽에 위치하여 도시의 방어와 경계를 위해 사용되었던 중요한 성곽 건축물입니다.
1: 이곳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왜 천심각이라고 불러요?
0: 네, 천심각의 이름은 우리나라 고대의 철학적인 사상인 하늘이 마음을 받들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곳은 옛날 장사성의 중심지로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천심각은 3층의 목구조 건축물로 높이가 약 30m에 달하며 전통적인 중국식 지붕과 기둥이 특징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붉은색과 금색을 주로 사용하여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중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1: 그러면 이곳의 매력 포인트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천심각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은 옛날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각을 올라가면 당사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옛날 성곽의 흔적과 함께 역사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심각 주변에는 많은 문화유적지와 공원이 있어 관광객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옛날의 포병 전시와 역사 문화 전시가 있어 관광객들은 천심각의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천심각. 이 곡도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이제 가보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사에는 또 이제 화명루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0: 네, 화명루는 장사 영향 화명루진에 위치한 국가 5위급 관광지이자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인 두석이 두석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 경관과 역사 교육이 결합된 특별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여기 가서 이제 고택 외에 뭐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좀 이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먼저 두석이 고택은 청조 건축 양식의 전통 가옥으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공간입니다. 1988년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고 바로 옆에 기념관에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문서, 유품 1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쭉 설명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동상광장의 거대한 이 동상은 방문객들의 주요 포토 스팟입니다. 또 화명루와 화명원은 아름다운 정원과 호수를 갖춰 산책하기 좋고 민속문화촌에서는 호남의 전통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화명루는 전국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청소년 단체 관람객이 많습니다. 기념관에는 영어 1어 해설도 준비되어 있어 외국 관광객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위산은 또 어떤 곳인지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대위산은 호남성과 장사성의 경계에 장사시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1607.9m의 거대한 산악지대로 남방의 작은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곳은 유명한 유양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1: 계속.
0: 네, 먼저 제거봉인 칠성봉에서는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개에 달하는 관광명소 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천년 고목이 우거진 계곡의 신비로운 다리인 율목교, 그리고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조각품을 품은 선조와 명조 때 건립된 고찰로 역사 애호가 필수 코스인 홍련사 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생태 환경도 매우 풍부한 편인데 13개의 고산 습지와 26종의 국가급 보호동물 61종의 희귀 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1992년 국가 산림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사회급 관광지이자 국가 지질공원입니다.
1: 앞에서는 좀 이제 역사적인 곳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생태적인 이런 곳이네요. 그래서 대자연을 즐기는 분들이 또 이런 곳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자들에게 뭐 특별 추천할 만한 활동 같은 건 있나요?
0: 네, 봄에는 철주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평균 기온 22도의 완벽한 기서지로 각광받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과 스키장이 인기입니다. 특히 도천호에서 보는 일출은 일생에 한 번 볼만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여기 방문할 때 좀 생태적인 곳이니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산악기후와 날씨 변화가 심하니 방수복과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자연보호구역이니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오시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봄마다 이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그곳의 그 특색 음식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장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이 있나요?
0: 네, 장사의 특색 음식은 그 맛과 풍부한 문화적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장사의 전통 오두부가 있습니다. 이 오두부는 검은 콩을 사용하여 만든 고전적인 음식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이 특징이며 태평거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장사의 문화유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 문화유가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져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문화유가를 구입하여 기념품으로도 사갈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길거리 음식 중에 뭐 간식과 같은 이러한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주식에서 뭐 요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특색 요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장사의 닭볶음탕 또한 인기 있는 특색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은 닭고기를 주재료로 매콤한 양념과 함께 끓여내 풍부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 닭볶음탕은 장사의 전통 음식점에서 쉽게 맛볼 수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 맛을 즐기러 온다고 합니다. 장사의 쌀국수도 빼놓을 수 없는 특색 음식입니다. 쌀국수는 쌀가루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쌀국수는 장사의 아침 식사로 인기가 많은 음식이며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설명만 듣는데도 좀 이제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있긴 하네요. 특히 쌀국수 같은 경우는 우리 연변에도 파는 것이 있긴 한데 곳곳마다 이 쌀국수 종류는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맛이 좀 이제 대동소이하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 쌀국수는 어떤 맛일지 직접 맛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 있나요?
0: 네, 장사의 훈제육은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져 훈제의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음식은 장사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기념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장사의 냉면도 여름철에 인기 있는 특색 음식입니다. 냉면은 메밀가루로 만들어져 시원한 육수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공됩니다. 냉면은 장사의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시원한 냉면을 즐깁니다.
1: 연변의 냉면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런 면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다른 곳에도 이렇게 냉면이 있다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0: 네, 장사의 특색 음식은 그 맛과 문화적 배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고수하며 현대적인 요리 기술과 잘 어우러져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장사를 방문하여 이곳의 특색 음식을 맛보며 현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오늘 이 시간 앞에서 지금 여러 곳들, 이제 관광지 같은 곳들도 추천을 해주고, 관광지 중에는 뭐 대자연이 아주 구비된 이러한 곳도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사랑하는 곳들도 있는데, 만약에 현아 씨라면 이렇게 여러 곳을 소개한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장 가보고 싶으세요?
0: 저는 장사 세계이창 테마파크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한 활동을 즐기다 보니 네, 그곳에서 세계 그 랜드마크의 그런 조형물도 보고 또 놀이기구도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놀이기구. 근데 현아 씨 놀이기구 탈 때 만약에 이제 높은 곳이 좀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자꾸 남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 탈 수 있나요?
0: 네, 저는 잘 탑니다.
1: 아, 진짜?
0: 네.
1: 겁 없이 그냥 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네네. 좀 놀이기구가 이런 곳을 즐길 수 있네요.
0: 네.
1: 와, 대단합니다. 아, 전 그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놀이터 같은데 절 풀어놓으면 아, 뭐 웬만한 놀이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스릴이 있는 거, 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뭘 타는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전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놀이 좀 스릴이 없는 걸 하려면 왠지 또 애들의 놀이 같기도 하고 스릴 있는 걸 하려면 담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주고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더 가보고 싶으세요?
0: 저도 그 먹는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태평거리가 또 목자골목으로 유명하다고 하니 태평거리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그곳입니다. 전 좀 방대하게 큰 규모의 여행지보다는 왠지 작고 이런 시골 같은데 네. 좀 아기자기한데 이런 데 좀 마음이 많이 가서 거기 저도 지금 가보고 싶은 거리 태평거리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아 씨의 여행 그 취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만약에 새로운 여행지에 간다면 현아 씨는 어떤 곳으로 먼저 가세요?
0: 저는 그곳에서 대표적인 여행지들은 꼭 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상해를 간다면 그 외탄이나 동방명주가 있는
1: 필수 코스는 무조건 첫날에 소화하고
0: 네. 그리고 그 뭐 또 산책하는 걸 즐기다 보니 그런 꾸신지? 네네, 그런 꾸신지도 이렇게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 시티워크라고 하죠. 네,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그 자그마한 가게들도 둘러보는 걸 좋아하고 네, 저는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다. 네. 그럼 첫날에는 무조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필수 코스 네네. 남들이 다 가는 사람 많은 곳에 가고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좀 아기자기한 곳들 택하는 편이고
0: 네.
1: 혹시 그 먹는 걸 위주로 목자 여행 뭐 맛기행 떠나본 경험은 있나요?
0: 저는 아주 잘 먹고 소화 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특히 여행을 가면 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를 새롭게 여행을 통해서
1: 알게 된 거죠?
0: 네네네.
1: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이 바뀌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 네,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식은 또 드실 수가 있는데 소화계통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0: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가끔 또 저희 친구는 외지에 가서 이제 여행하는 중에는 자꾸 이제 변비 상태거나 소화계통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런 경우라서 좀 애를 먹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이 적응성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적응력이 강한 분들이 여행을 아주 타고난 여행하기에 적합한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행이란 것도 어쩌면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체력도 따라주고 좀 체질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줘야 이게 가능한 네.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말 따라주지 않더라도 여행이 그냥 좋아서 막무가내로 또 자주 하다 보면 그런 체질로 변화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저희가 다 출근 쪽이다 보니까 현아 씨도 지금 출판사에 네. 출근하고 계시잖아요. 출근 네.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 나간 차수가 너무 많지 않다 보니 갑자기 어쩌다 1년에 한 번, 뭐 반년에 한 번 이렇게 이색적인 환경이 좀 바뀌면 네, 몸이 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는. 네. 네, 그냥 여행을 일상처럼 자주 떠나는 분들은 엄청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보면.
0: 맞네요.
1: 네, 문제는 적게 여행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좀 더 늘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를 잘 이용해서. 네. 네, 올해 휴가 현아 씨도 아직 지금 쓰지를 못한 상태죠?
0: 네,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휴가를 낸다면 뭐 특별한 여행 계획 같은 건 있나요?
0: 아마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을 당연히 가겠죠. 중경이나 성도.
1: 아, 그쵸.
0: 네, 그걸 가보고 싶습니다.
1: 맞아요. 지난번에 지영 씨도 이제 거기에 다녀왔잖아요. 네. 다녀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아마 현아 씨랑 좀 나누었을 것 같은데.
0: 네. 네, 호거가 그 마라.
1: 샤브샤브.
0: 네, 그게 맛있었다고 해서 저도 만약에 사천이나 중경 죽었다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중경 성도 여행에서는 또 떠올릴 수 있는 노래까지도 있어서 그때 지양 씨가 여행기 릴레이할 때 네, 또 중경 여행 음악도 틀고 그랬는데 여행할 때는 뭐 음악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가서 듣는 편인가요?
0: 아니요. 노래는
1: 진짜 아, 네. 저는 평소에 또
0: 운 즐길 때가
1: 없어요. 요즘 많이 바삐 보내시나 봐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전화 연결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다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류현화 씨와 함께 호남성 장사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시간이 장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현화 씨의 여행 취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해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 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0: 어쩌면 너도
1: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로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그리움을 담았을까 얼굴에 웃음꽃 피었네.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19살 어린 순정은 봄날의 이쁜 꽃, 수줍은 듯 그 얼굴이 진달래 같구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아가씨 순진한 그 마음, 꽃향기 풍기며 어느 멋진님께 시집을 가려나. 아 진달래야, 고향의 진달래야, 너가 그리워 노래를 엮고 불러본다. 불러본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이상숙의 노래 진달래 아가씨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北京时间16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 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 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 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가치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 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 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흑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다는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분화에서 첫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통과하면서 러시아 목재 수입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2023년 컨테이너 환적장 캔트리 크레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 효율이 3분의 2 향상됐습니다. 지난해는 철도 개량 공사가 완료돼 열차 시속이 55km에서 120km로 빨라졌고 로선 통과 능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장 용량 확대 개량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흑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년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 대로 증가했고, 27개 로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 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 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 전략 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 가공 하청 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용량이 뛰어난 건요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요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요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고

하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각 리지비의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이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공장 마당으로 모여들자 진심은 그들을 이끌고 대문 쪽으로 향한다.
1: 다들 날 따라와요.
0: 진심과 함께 나란히 대호 앞장에 서서 걷는 리지비는 까맣게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보며 내심 걱정을 감추지 못한다.
2: 진사장, 어쩌래 다 통제했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더 몰려와요. 일이 커질까봐 두려워요.
1: 겁먹지 마요. 홍보 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었지 우리가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우릴 치러 왔으니 일이 생겨도 우린 정당방위라고요.
2: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좋은 말로 해결하시오. 평화적으로요.
1: 시끄러워요. 여러분, 시장 경쟁은 잔혹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건 우리가 승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리덕은 홍보 회사의 시장을 반나마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오늘 홍보 공인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 밥통을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피땀으로 본 걸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2: 안 됩니다!
0: 대문 가까이에 이른 진심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을 때 관리 일꾼 차림의 한 사람이 진심 앞으로 다가온다.
1: 어떤 상황이죠?
2: 홍보 쪽에서 다 모였습니다. 홈에서 보니까 출발할 태세였습니다. 사람이 꽤 많습니다.
1: 몇 명이에요?
2: 몇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모두 들었죠? 무기 들고 맞짱 떠요! 진짜 무슨 일이에요?
0: 사람들이 막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뒤늦게 대우를 찾아온 요가가 진심의 손을 잡고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온다.
1: 다들 몽둥이는 왜 들었어요?
3: 말하자면 길어요. 홍보 쪽에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어서 몸을 피해요.
1: 저기 잠깐만, 한 여장 다 알아요?
3: 아니 그가 와도 소용없어요. 괜히 얻어맞지 말고 피해요.
0: 말을 마친 진심은 요가를 대우 뒤에 혼자 남겨둔 채 부랴부랴 대문 쪽으로 달려간다. 한편 선성상은 한병서를 모시고 일부러 공장 쪽을 한 바퀴 돈다.
4: 한석이.
5: 응?
4: 목지영이의 공장에 애근 찹니다.
6: 집에서 얼마나 먼가?
4: 너무 멀진 않습니다.
6: 정연이 왜 안 왔나?
4: 그게 정연인...
6: 그러니까 반갑지 않나?
4: 아닙니다.
6: 나 살이 찐 같지?
4: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6: 그대로긴. 몇 년 만에 보는데 문안도 안 하고,
4: 물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6: 용기가 안 나?
4: 두 분 이번에는 얼마 동안 있으려고요?
6: 모르겠네. 상황 봐야지. 내일 갈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퇴직이라 할 일도 없어.
4: 안 그럼 그냥 여기서 사세요.
6: 여기서? 아휴, 늙으면 이료와 사람 관계야. 그래도 살던 데가 편하네. 아, 늙으면 이지할 때라곤 그것뿐이네.
0: 다시 노동자들 앞으로 달려간 진심이 노동자들이 사기를 북돋우며 구호를 외치는 걸 본 유가는 급히 자리를 뜬다.
1: 여러분, 리덕을 사수합시다. 리덕을 지킵시다.
7: 공장을 지키자! 리덕을 거두자! 야!
0: 몽둥이를 손에 든 홍보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리덕 공장 대문 앞에 선다. 순식간에 리덕 회사 직원들과 홍보회사 직원들은 대치 상태가 된다. 맨 앞장에선 홍보회사의 한 젊은이가 진시민을 향해 소리친다.
5: 니들 사장 한목질 불러!
8: 이분은 진 사장이다. 이분과 얘기해.
5: 형제들, 이 사람이 우리 밥줄을 끊었으니 공장을 부셔버립시다. 부자! 누가 나를 움직여! 부자! 똑똑히 들어. 흥분하지 마. 어? 일이 커지면 누가 니들 좋을 게 없어.
0: 한목진은 택시로 진해화를 모시고 집으로 온다.
9: 어머니, 들어와요. 아, 층수가 높아서 힘들죠. 들어와서 좀 쉬어요.
10: 아, 목지야. 아, 예? 층수가 너무 높다.
9: 아휴. 아이고, 운동도 되고 좋죠.
10: 아니, 집은 또 뭐가 이렇게 크니? 너희 회사 좋구나. 이렇게 큰 집도 분배받고.
9: 커요?
10: 우리 집보다 더 크네.
9: 부은데? 침수에선 집을 안 줘요.
10: 뭐?
9: 그렇죠. 제가 샀어요. 심수는 다 상품주택이에요.
10: 뭐, 이렇게 큰 집도 자기절로 산다고? 에이. 완전 자본주의네.
9: 이 집은 2년 전에 샀어요. 큰 거 샀어요. 엄마랑 오시면 편안하게 계시라고.
10: 예, 묵지야. 예. 우리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지?
9: 아, 불편하지 않아요. 공장에도 기숙사가 있어요. 바쁠 때 거기 사도 돼요. 어머니, 밖에 화단도 있어요. 위엔 2층이에요. 예.
10: 화단도 있고 집 안 2층까지 있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한 번으로 온 것도 이렇게 힘든데.
0: 한목지가 진해화에게 집 구경을 시키고 있는데 한목지의 호출기가 울린다.
10: 이건 뭐야?
0: 호출기에 드는 문자를 보는 한목지 얼굴이 굳어진다.
9: 어머니 혼자 계세요. 공장에 일이 있어 가봐야 돼요.
10: 무슨 일인데?
9: 아, 몰라도 돼요. 이건 집별세예요.
10: 그럼 언제 와?
9: 처리하고 바로 올게요. 어머니, 집에 누가 있어요. 보고 놀라지 마요.
10: 누군데?
9: 보면 알아요.
10: 누군데 그래?
9: 겁먹지 마요. 갈게요.
10: 갔다가 인차 와.
9: 네.
10: 세상에, 증수가 높아서 장난 아니네.
0: 진해화가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며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침실에서 나온 순자가 말없이 진해화의 등 뒤로 다가선다.
10: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리 가, 면목도 모르는데. 아, 왜 자꾸 이렇게 따라다녀? 저기 들어가 방에. 얼른 방에 들어가. 누구야 대체? 간 떨어질 뻔했네.
0: 갑자기 나타난 순자 때문에 깜짝 놀란 진해화는 순자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자 자신의 옷과 가방을 들고 부랴부랴 우층으로 올라간다.
10: 건드리지 말고 2층으로 피해야지.
0: 급히 공장으로 향한 한목진은 홍보회사 직원들과 리덕 공장 노동자들이 막 몸싸움을 벌이는 찰나에 현장에 도착한다.
11: 다들 그만해!
9: 진심이 어디 있어? 진심이!
3: 여기 있습니다.
9: 이 큰일을 왜 말하지 않았어?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0: 싸움을 제지시킨 한목진은 진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다시 홍보회사 직원들을 향해 마주선다.
9: 멀리서부터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보회사 직원들이죠?
12: 네, 우린 다지러 왔습니다. 당신들 왜 자꾸 홍보를 죽이려 합니까?
3: 그건 우리의 실력이고 시장 경쟁의 결과지 밥통 뺏는 게 아니에요.
12: 바람치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고요.
9: 누가 보냈소?
12: 없습니다. 우린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0: 도리를 따지라. 당신들 부당한 경쟁 때문에 우리 공장이 피해를 받고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린 뭐 먹고 살랍니까?
1: 젊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린 부당 경쟁을 한 적이 없어. 우린 우리 공장 직원들에게 주얼인식을 수립해주고 적극성을 키워주기 위한 거요. 이건 합법적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당신들이 여기 와서 소동 부리고 싸움을 일으킨다고 해서 상품 질량을 떨어뜨린다면 이는 소비자들한테는 불공평한 거요.
0: 우리 시장까지 다 먹어버리면 우린 어디다 팝니까?
1: 누가 인솔자요?
2: 나요.
1: 좋소, 젊은이. 내가 하는 말을 리 사장한테 똑똑히 전하. 오늘부터 1년간 심수의 대형마트들에 우린 납품을 안 합니다. 홍보회사에 양보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누가 마트에서 우리 상품을 발견하면 날 찾아와요. 한 달 동안 노임을 줄 테니 그만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3: 안 돼요. 우리 주요 거래처입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1: 나중에 보기요.
4: 에! 약속 지켜요!
5: 약속 지켜요!
0: 약속 지켜요!
5: 약속 지켜요!
0: 그랬어요?
1: 나 한몽진의 뱉은 말은 지킵니다. 회의 소집함.
6: 다들 가서 일이나 해요. 가요.
7: 가요.
8: 가요.
9: 말을 마친 한목지가 돌아서서 공장 울 안으로 향하자 홍보회사 인솔자도 사람들을 이끌고 자리를 뜬다. 한정연의 집. 노크 소리에 한정연이 달려나와 문을 열어준다. 선성상의 뒤에선 한병서를 발견한 한정연은 곧 정색한 표정으로 돌아선다.
10: 회사 만대사 보러 왔는데 들어오란 말도 안 하냐?
9: 선성상이 급히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병서를 안으로 안내한다.
11: 한성이, 들어오세요.

0: 니들 잘 사는 것 같구나. 아?
1: 좀 살만합니다. 심수에 와서 저희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차대까지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잘했는데 회사 이름은 정연이 이름으로 했습니다. 정연 물류유한회사요. 이 집도 둘이 같이 샀어요.
0: 아, 그럼 니들도 사장이네.
1: 작은 회사입니다.
0: 잘했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 정연아, 이런 말이 없냐?
2: 아버지, 응?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0: 아, 말해봐.
2: 그때 이 사람을 변경지원 보내는 일 지금까지 달통이 안 돼요. 엄마 생각인 거 알아요. 근데 엄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 지시가 없이는 누구도 마음대로 못 보내요. 그리고 그때 지원 대상들한테 생활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조직에서 사전 담화도 했고요. 성성 오빠만 아무 절차도 없었어요. 이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3: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따지고 되는 한정연의 말이 한경선은 입을 꼭 다문 채 침묵만 지킨다.
2: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날 제일 끔찍해 아끼셨는데 그 일이 있어두고 내가 얼마나 큰 충격 받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난 한순간에 아버지 사랑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 알아요? 우리 인연들과
3: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한정연은 서러움이 북받쳐 울음을 토하고야만다. 속상해하는 한정연을 보는 한경선의 두 눈에도 이슬이 반짝인다.
0: 잘은 모르겠다만

0: 근데 짐작은 했다. 애청이야, 난 말해줄게. 아버진 널 사랑한다. 성상이 일은 내게 권력이 있다 해도 성상 1등 떠밀 권리는 없다. 응? 물론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겠지만 어떡하지 말자. 근데 정연아, 넌 내 딸이다. 그러니 내가 잘못을 지적할 권리는 있다. 응? 다 지쳐놓고 20여 년을 길러줬는데 어떻게 쪽지 한 장 나 달랑 써놓고 가버리냐? 게다가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없고 이건 아니잖냐?
1: 뜨겁고 무거운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한정이는 드디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2: 잘못했어.
1: 한편 잠시 풍발을 눅자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한목진은 조용히 진심 한 사람만 사무실로 부른다.
3: 내가 왜 직원회의에서 비평 안 했는지 아? 금방 부임됐고 또 부사장이니까 권위를 지켜준 거예요. 하지만 이건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란 뜻은 아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떠맡았소.
4: 인정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양보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핵심 시장인데.
3: 진심은 지금 리덕의 령도이고 부사장이요. 령도로서의 현금이 있어야지. 독심으론 이 회사를 이끌 수 없소. 교훈으로 삼길 바라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4: 알겠습니다.
3: 오늘 고생했소. 일찍 들어가시오.
1: 몇 년 만에 다시 한정연과 선성상을 만난 한경선은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속시원히 털어놓는다.
0: 성상이, 전에 우린 동료였네. 지금은 관계가 달라졌지만 하나 필경은 자네가 손아래 사람이니 몇 마디 하지. 아무도 자네를 막지 않네. 자네가 누굴 사랑하든. 아, 근데 남의 귀한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훌쩍 떠나는 건 아니지.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물론 그렇게 결정한 건 자네의 의지가 아니라 정연이의 말을 따랐겠지만 그래도 대상부로서의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그리고 그 당시 공직자인 자네가 조직이 회보도 안 하고 떠나버리는 건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네. 그러니 자네도 잘못해.

드라마 인생향연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8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한정연과 선성상을 만난 한병선은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속 시원히 털어놓는다.
1: 선상이, 자네, 우린 동료였네. 지금은 관계가 달라졌지만 하나 필경은 자네가 손아래 사람이니 몇 마디 하지. 아무도 자네를 막지 않네. 자네가 누굴 사랑하든. 아, 근데 남의 귀한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훌쩍 떠나는 건 아니지.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물론 그렇게 결정한 건 자네의 의지가 아니라 정연이의 말을 따랐겠지만 그래도 대상부로서의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그리고 그 당시 공직자인 자네가 조직이 회보도 안 하고 떠나버리는 건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네. 그러니 자네도 잘못

0: 지난 일이다.
1: 선성상을 따끔히 타이르고 난 한병선이 다시 딸 한정연에게로 말머리를 돌린다.
0: 장연아,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많이 이해해야 한다. 사람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 성격이 다르니까. 아, 지나친 과잉 사랑도 있고 사랑하지만 엄하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의 방식과 태도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자식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만이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정연아, 네 엄마의 어떤 일 처리 방식을 니들이 많이 받아주거라. 아? 물론 그땐 엄마가 야속해서 니들이 무모한 행동을 했겠지만, 아, 이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서로의 야속함이 풀어질 때도 됐다고 본다. 이제 몇 년이 더 지나서 니들한테 애가 생기면 그땐 아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말인데 살면서 많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된다. 그 일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지. 생각해봐라. 그때 니들의 무모한 행동은 야속함에서 비롯됐겠지만은, 근데 그 야속함이 니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본투에 동력이 된 거잖아. 안 그럼 정연이나 성성인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아? 니들 내 말이 맞냐? 어?

0: 부모 자식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속을 털어놓으며 그동안의 모든 응어리를 풀어낸 한정연과 한병선이 눈물을 닦으며 웃음으로 서로를 포용한다. 한목지의 집. 한병선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분주히 돌아친다. 한 손을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거품을 든 채 한가롭게 거실을 거닐던 진혜화는 한목지가 늦도록 오지 않자 조바심을 낸다.
1: 여보.
2: 아, 왜?
1: 이게 몇 시인데 같이 밥 먹자면서 목지에는 아직도 안 와요. 여기 사람들 뭐가 이렇게 바빠요?
2: 바쁘면 좋지. 일찍 먹고는 뭐 할 건데.
1: 마실래요?
2: 아, 실수.
0: 진혜화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때마침 초인종이 울린다.
1: 아이고, 다녀왔어?
3: 예, 다녀왔습니다.
1: 힘들지?
3: 아, 괜찮아요.
1: 이리 줘.
3: 아이고, 어머니 얼굴이 활짝 폈네요.
1: 그래?
3: 아버지가 오시니 사람이 확 달라지고 얼굴이
1: 훤해. 그만 놀려줘.
3: 그죠, 아버지?
2: 맞다. 엄마 기분이.
0: 진혜화가 자신의 가방을 받아서 거실로 들어가는 걸 본 한목지는 슬그머니 주방으로 들어온다. 한목지는 거실 쪽의 동정을 살피며 비밀스럽게 진혜화와 한정연 모녀의 화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회의를 한다.
4: 예방주사 놨어요?
2: 말도 마라, 씨알도 안 먹혀서 네가 오기만 기다렸다. 네가 좀 부슬려봐. 들어다 둘이 또 붙으면 어떡하냐. 얼른 얼른 가봐.
4: 알았어요. 정인이 온다고 슬쩍 흘릴게요. 명심해.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우리 둘이 여기 잘해야 돼요.
2: 알았어요. 가봐.
3: 아유, 어머니, 아버진 진짜 모범입니다. 봤죠? 오자마자 앞치마 두르는 거.
0: 주방에서 나온 한목지는 진혜화의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한다.
3: 생화가 없어 그렇지. 있으면 제가 진작에 들었을 겁니다.
1: 평생에 밥을 몇 번 했다고 그래. 집에 있을 때는 다 내가 했잖아. 내가 한 밥 먹고 그곳에는 네 아버지 고장 몇 번 했다고 칭찬이냐?
3: 아, 어머니 이뻐지셨네요. 아, 이 머린 그 가발이에요? 가발이죠?
1: 이게 뭔 에? 소리야. 오기 전에 우리 공예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아이고 진주임, 그 머리 스타일로 심수에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아,
3: 그래요?
1: 그래서 급하게 한 건데 어때, 괜찮아?
3: 괜찮다 마다요. 밖에 나가봐요. 다들 목이 삐뚤어지게 돌아볼 거예요. 아이고,
1: 늙으니까 꾸며도 기가 안 난다. 예. 이거 걸어다니면서도 질 수 있는 거라고?
0: 커다란 휴대용 전화를 손에 든 진혜화가 이리저리 전화를 보며 한목지에게 묻는다.
3: 아니, 주로 허신용으로 써요.
1: 뭐?
3: 네, 맞아요.
1: 허신은 무슨 전화잖아.
3: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허신용이라니까요.
1: 뭐야, 너 엄마 놀려?
3: 몰라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3: 그게 아니라 봐봐요, 뭐? 여기요. 아, 이건 스위치고, 이건 번호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인한테 전화하면 되겠네요. 고향 음식이 했다고.
1: 밥이 다 됐나 가봐.
3: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0: 한목지가 슬쩍 곁을 치는데 진혜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목지의 손에 있는 전화를 뺏어내며 주방에 대고 소리친다.
1: 여보, 좀 빨리 해요. 목지가 온지 언젠데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0: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한병선은 마음을 졸이며 내색하지 않고 요리를 계속한다. 한편 이 시각 한정연의 집. 진혜화의 태도를 알리 없는 선성상과 한정연은 한목지와 한병선과의 약속대로 진혜화를 만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한다. 마음이 한껏 들뜬 한정연은 오랜만에 예쁜 옷도 꺼내입고 아까워서 꽁꽁 싸두었던 비싼 옥목걸이도 꺼내요 목에 건다.
5: 아, 준비 다 했어?
6: 아, 이봐요, 어때요? 이 목걸이 어울려요?
5: 좋아, 딱이야.
6: 오빠가 사준 거 아까워서 한 번도 안 했어요.
5: 아, 빨리 서둘러 넣겠다.
6: 아유, 급하게 인 재촉하지 마요.
5: 아, 자꾸 걱정된단 말이야.
6: 응?
5: 한석이께서 진주임을 설득시켰는지 모르겠어.
6: 걱정 마요. 방금 오빠랑 통화했는데 집에 와서 가족끼리 식사하세요. 아버지가 설득 못 시켜도 오빠가 있잖아요.
5: 빨리 가자.
6: 네네, 다 됐어요.
5: 잘 풀려야 될 텐데.
6: 가요, 나 챙겨줘.
0: 음식 준비를 마친 한병선은 한정연과 선성상을 기다리기 위해 거실로 들어와 앉아 아무 일 없는 듯 잡지를 들고 본다. 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진혜화는 한병

0: 냄새를 들먹는다.
1: 아니, 여보. 왜 요리를 하다 말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2: 아, 좀 쉬어 딸게.
3: 좀 쉬세요. 반낮을 돌아쳤는데.
1: 뭐를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엄살이에요? 먼저 한 게 다 식잖아요.
3: 어머니, 아이고, 남이 말이라 정말 쉽게 안 해요. 에이, 아버지도 좀 쉬어야죠. 에?
1: 누구니?
2: 얼른 문 열어 봐.
1: 아니, 손님 왔는데 얼른 치워요. 아, 바로 앉아요.
3: 아이고, 이래 마침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엄마, 아버지 누가 왔는 거 보세요. 빨리 들어와. 마침 잘 왔어. 아버지가 항상 가득 차렸는데 니들이 왔구나. 자, 얼른. 어머니, 봐요, 누가 왔나.
0: 출입문을 연 한목진은 일부러 집안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허나 집안이 들어선 한정연과 손성상을 보는 진혜화의 얼굴엔 급기야 웃음이 사라진다.
3: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가 니들이 왔어.
0: 한병사를 쏘아보던 진혜화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다. 한정연과 함께 진혜화의 앞에 마주선 선성상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연다.
4: 장모님, 그동안 저희 량심에 가책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사죄하러 왔습니다.
1: 누가 네 장모야? 나가!
5: 엄마,
1: 너도 나가!
2: 당신도 참가가까? 아, 빨리 와서.
1: 나가!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5: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
1: 나가! 나가라니까!
3: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들이 사과하러 왔으면 어른으로서 받았으면 되지.
1: 입 닥쳐!
3: 자식
1: 여보,
3: 이상하여.
1: 여보, 봤죠? 한목지, 이거 다 너가 꾸몄지? 나가! 갈 거야 말 거야? 안 가면 내가 간다! 나가!
3: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요.
1: 왜 불렀어?
3: 가요.
1: 거기 싫어! 당장 가자!
0: 진혜화가 감정을 조치하지 못하고 점점 더 격해져 쓰러질 듯 휘청거리자 한목진은 하는 수 없이 한정연과 선성상을 밖으로 더민다. 한정연이 울면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한목지가 어느새 따라 나선다.
3: 정연아. 아, 정연아, 속상해하지 마. 어머니가 저렇게 흥분할 줄 몰랐어. 어머니 속이 아직도 안 풀렸나 보다.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니 풀 방법이 있을 거다. 내가 다시 천천히 설득해볼게. 오늘 많이 섭섭한 거 안다.
5: 괜찮아, 나 괜찮아. 얼른 엄마한테 가봐.
3: 알았어, 성상아. 얼른 정연이 데리고 와.
4: 알았어.
0: 울먹이며 떠나가는 한정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목지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격한 심정을 조금 녹자친 진혜화는 여전히 본이 사그라지지 않는 듯 한병선에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1: 누가 네 장모인데? 내가 언제 널 인정했는데?
2: 아, 여보, 당신이라는 거.
1: 알아요. 오기 전에 당신과 약속한 거.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쓸데없는 참견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 하겠다고.
2: 아, 근데
1: 이건 아니죠?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죠? 이거는 혼전동거라고요. 도덕문제고 위법행위라고요.
2: 아이고, 참 어떤 건 생각하기 나름이요. 아니요?
1: 여보, 생각하기 나름? 말해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몇십 년 동안 당교육을 받아온 로당원이란 사람이 원칙성이라고는 없네요. 당원 정체성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데요?
2: 이거 애들이 뭘 사왔나 보자.
0: 한병선이 정연이 내가 두고 간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다.
1: 내려놔요.
2: 보기요.
1: 너라고!
2: 아이고, 소리 좀 낮죠. 이웃들도 있는데 그 참... 당신과 나는 괜찮아도 묵지한테 영향이 있어. 아, 부모들이 온 거 알면 몰라도 모르면 참 정신병원인가 하겠어.
1: 뭐라고?
2: 아,
1: 누가 정신환자인데요?
2: 아, 소리를 낮추란 말이요. 어디를 가나 문명해야지.
1: 내가 뭐요?
2: 소리 질렀잖아.
1: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죠.
2: 여보, 우리가 여태 같이 살면서 내가 언제 당신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말해보.
1: 됐네요. 겉으로 존중한 척했지 사실 무슨 일이나 다 당신 주장대로 하고 당신 말이 최고였죠. 시끄럽고 미움께 사는 일은 다 내가 했잖아요.
2: 무슨 말 그렇게요?
1: 결국 당신만 좋은 사람 된 거잖아요.
2: 아니 여봐 여봐,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뭐 하긴요. 시비는 당신이 걸었어요. 나한테 생트집 잡고.
2: 오기 전에 약속을 했잖소.
1: 맞아요, 내가 약속했어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쓸데없이 참견 안 하겠다고. 근데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죠. 여보, 혼전 비복 동고 같은 거 나는 용납 못해요. 절대.
2: 계속! 그만아. 우리 둘이 몇십년 삶에서 있던 모순들을 풀자고. 지금 우리가 실수에 와 있는 거요? 대체 뭐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아? 퇴직을 했으면 기분 전화도 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내면 되지. 이거 뭐 하는 거요? 아? 당신이 이러면 나 내일 당장 집에 가겠어.
0: 잠다 못한 한경선이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혼자 남은 진혜화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1: 어머, 정신 환자가 따로 없네. 돌았어. 이웃들이 들을까봐 내가 더 창피하네.
0: 불안카드를 유표하게 내붙인 어느 공장. 종사전과 그루스가 GCI 투자측 대표 신분으로 류초농과 공장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하고 있다.

0: 공장 안을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온 종사조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1: 우리 시의 선도기업이던 이 공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2: 공장은 예전에 구공장 맞는데 다만 관리가 좀 해이해졌어. 창업 바람 때문이지 뭐. 일부 사람들은 무급 휴직을 하고 나갔어. 근데 나 믿어. 자금 투입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산을 할 수 있고 공인들도 틀림없이 분발할 거다.
1: 현재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고 물건도 잔뜩 적치됐는데 저더러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라는 건 우리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2: 사전아. 루시 아가씨. 지금이 저럴 기회란 생각이 안 들어요. 투자든 매입이든 적어도 가격 면에서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잖아요.
1: 류주임, 제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사의 표준에 부합돼야 돼요.
2: 그럼 표준에 부합돼야지. 근데 루시 아가씨, 표준도 사람이 정하잖아요. 못 봤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개혁 개방을 하는 거. 정부에서는 외부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대도 많이 해요. 지금이 대기업엔 정말 얻기 힘든 좋은 기회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그루스 선생 생각은 어때요?
3: 사장은 루시예요. 사장님 의견을 따릅니다.
0: 드라마 인생향연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4: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5: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력갱생은 우리가 노력 분투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성은 현재 혁신구동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동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이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 제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 여러 주요 완성차 기업과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차량에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등급 제품은 여구 조건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석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동안동력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한편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빈 전기 동력 장비 생산 작업장에 있는 이 거대한 설비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주 냉각제 펌프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설비는 고온, 고압, 고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연속 가동해야 하고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래 주 펌프는 유일하게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핵심 설비였습니다. 대국 중기로서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기 위해 용강 제조는 같이 사슬 정상을 향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일중은 9m급 원통 단조품을 성공적으로 단조해 원자력 석유화학 설비에 국산 고압 금강 복합을 입혔고 할빈 전기 증기 터빈 그룹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16메가와트 가스터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해양공학 같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서 용강 제조의 녹색 심장을 사용하게 돼 전력 공급은 더 안정적이고 배출량은 더 줄이게 됩니다. 10년 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통합 브랜드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동부 통로의 중요한 허브인 흑룡강은 이때부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더욱 빠르게 통합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서비스 효율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이 통로 경제에서 착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보다 아닌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중요한 통상구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분화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400대를 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분화에서 첫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통과하면서 러시아 목재 수입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2023년 컨테이너 환적장 캔트리 크레인이 전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 효율이 3분의 2 향상됐습니다. 지난해는 철도 개량 공사가 완료돼 열차 시속이 55km에서 120km로 빨라졌고 노선 통과 능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장 용량 확대 개량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완공 후 환적 능력이 또다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또 다른 중요 통상구인 동강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통관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순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드론인 전체 구역 순찰을 단 30분 만에 완료해 효율을 80% 향상했습니다. 철도 신속 통관과 일주일 24시간 예약 통관 서비스 덕분에 열차 한 대당 가장 빠르면 30분 만에 통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열차가 그냥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착지에 금을 캐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가져온 안정적인 물류 통로를 기반으로 흑룡강은 경유 화물 유통에서 수출입 가공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할빈의 건설 기계, 지치알의 아미노산, 대경의 고급 자동차가 유럽으로 직통되고 러시아의 목재 비료, 유럽의 자동차 부품은 흑룡강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의 년간 통행량은 1036대에서 5000여 대로 증가했고 27개 로선이 14개 국가와 국내 60여 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기획시행 원년을 맞아 우리 성의 대외무역이 양적 팽창에서 고품질 고도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개방 거점이라는 국가전략지위는 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산업사슬 해외 진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기계 보급 핵심 지역인 우리 성에서는 활기 넘치는 농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 제조회사는 8년 전 단 6명의 소규모 공방에서 출발해 현재 한국 선도 농기계 업체 최대 중국산 부품 공급업체로 탈바꿈했으며 위탁 가공 하청업체에서 업계 핵심 경쟁자로 거듭났습니다. 해림시 건요기계회사의 생산공장에서는 새롭게 생산된 프론트 로드 부품 100세트가 한국 대형 농기업인 대성공업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출 물량은 해외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최춘학 부부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에 불과했던 건요기계 회사의 년간 생산액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중국인 자체 고품질 농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춘학 대표의 신심은 소규모지만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팀에서 나왔습니다. 직원구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자립만이 생존과 성장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국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던 대성공업은 중국 내 여러 업체를 현장 실사한 끝에 규모는 가장 작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건요기계 회사를 파트너로 락점했습니다. 하지만 첫 량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선적된 뒤 겨울철 혹독한 운송 환경과 남북 온도차로 제품 표면에 대면적의 부식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은 막 창업한 기업의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일본 한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려면 이들보다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건요기계 회사는 국제 최고 수준에 맞춰 소재 규격 대비표 제정, 원자재 재검사, 부식 방지 처리 및 포장 개선 등 정밀 관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은 수종에서 500여 종으로 확대됐고 자동 용접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하청 생산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질 수 없습니다. 2023년 한국 측이 공급 사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주 물량을 축소하자 건요기계 회사는 자체 완제품과 브랜드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체 연구 개발한 로터리 경운기와 프론트 로더는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성공업의 중

중국 제2공장으로 자리 잡고 국산 부품이 역으로 하늘 본사 공급망에 진입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 기업의 수출액은 2,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4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가 신심 가득히 곱비를 받아지고 막 올라타려고 하자 말은 그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듯 호응 울부짖으며 엉덩짝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덕강이는 어지간히 당황하였으나 겁을 먹고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는 말자가를 힘껏 조이며 몸을 불쑥 솟구쳐서 안장을 잡았다가 말이 허리를 구부릴 때 등자를 딛고 다리를 날려 휙 하고 올라탔다. 말은 워낙 달갑지 않던 차에 등이 얼은 사람이 너무 가벼운 것을 느끼자 미친 듯이 내굽을 안고 달려가며 뒤에 먼지를 뽀얗게 일으켰다. 덕강이는 말목에 바싹 엎드려서 두 손으로 갈기를 꼭 틀어주었다. 뒷전에 바람이 싱싱 일고 양옆의 나무와 집들이 뒤로 휙휙 지나가는 것이 어렴풋이 눈에 안겨왔다. 덕강이는 갈수록 마음이 조급하여 났다. 말은 애당초 그를 염두에도 두지 않고 제멋대로 냈다 달리기만 하였다. 이제는 나팔수 아바이네가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말은 미친 듯이 마을에 뛰어들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황급히 길가로 피했다. 닭들이 푸드득 날아나고 오리들은 빡빡 소리친다. 삽시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걸음내는 차 몇 대가 앞에 마주왔다. 덕강이는 더욱 당황하였다. 말이 그대로 내달리면 사람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는 급해 나서 여러 생각할 사이도 없이 아래로 내리꽂혔다. 군마는 자기의 기수가 떨어졌을 때 즉시 멈춰서는 습성이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모여들었다. 이윽고 나팔수 아바이네가 헐떡이며 달려와 걸음더미에 떨어진 덕강이를 일으켰다. 다행히도 걸음더미가 무문하여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덕강이는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나팔수 아바이에게 부축되어 쩔뚝거리며 탄부로 돌아갔다. 정치위원 진명은 이 일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나팔수 아바이를 엄하게 책망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덕강이는 삐어진 다리를 부담고 찬 바람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1: 아, 정치원 동지, 아바이 탓이 아닙니다. 아, 제가 타겠다고 우겼습니다. 아바이 동작을 본따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말을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겁니다. 떨어지기는 했어도 아바이에게 또 한 수 배웠습니다.
0: 덕강이는 나팔수 아바이에게서 많은 재간을 배웠다. 나팔수 아바이는 진명 정치위원을 따라 산동성 위원회에서 온 사람이었다. 작년 덕강이가 정치위원의 연락병으로 되었을 때 정치위원 동지는 가끔 그에게 나팔수 아바이는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홍군에 참가하여 장정도 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 그의 임무는 이 몇 명의 꼬마들을 보살피고 지휘관들의 말을 거두는 것이었다. 덕강이네는 늘상 그와 장난질을 쳤으나 모두 그를 아주 존경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도 매우 즐겨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을 알려주었다. 이를테면 행군 시 적들의 측면 사격을 받았을 때 말의 다른 쪽에 붙어서 말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으면 말 한 필이 두 사람을 옹호할 수 있고 적들의 청탄이 모리 위에서 윙윙 소리를 낼 때에는 겁낼 것 없이 앞으로 돌격하고 뿅뿅 소리가 날 때에는 재빨리 은폐해야 한다는 등 그가 수많은 전투를 겪은 오랜 전사인 때문인지 지금까지 한 알의 청탄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한 번은 총알이 그의 바지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전투가 끝나자 그는 허허 웃으며 익사를 피웠다.
2: 요 녀석이 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게지. 이 송가에게는 우리 한 집안 손오공에게서 몰려받은 요술이 있어 1mm의 더틴도 없이 계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놈이 평생가야 내 털끝 하나 못 다치지.
0: 그의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바이는 아이들처럼 해종일 입을 벙실거리며 어떤 강고한 환경 속에서도 태평스러웠다. 그는 젊은이들과 롱을 걸기를 제일 좋아하였다. 덕강이가 갓 입대하였을 때 정치위원 동지의 아내 소학교 교원인 후민이 왔다. 덕강이는 나팔수 아바이에게 쇠수물을 떠들여 갈 때 어떻게 불려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나팔수 아바이는 눈썹을 축혀 세우며 정색해서 알려주었다.
2: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선생님이자 지휘관의 아내이니 예절이 있어야 하지. 그에게 우리 발로군도 점잔 타는 것을 보여줘야지. 점잔을 피워야 해. 넌 마님이라 불러라. 마님 세수하십시오 하고 말이야.
0: 덕강이는 그가 매우 정색해서 말하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하였다가 그만 그 뇨교원의 얼굴을 홍당무로 만들어버렸다. 나팔수 아바이는 창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너무 우스워서 배를 끌어안고 돌아쳤다. 정치위원은 화도 났으나 웃음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아바이의 꿍꿍이 수작인 줄 알고 불러다가 한바탕 꾸짖었다. 나팔수 아바이는 그것이 더 재미나서 며칠 두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나팔수 아바이의 보살핌 속에 우수와 덕강이, 시어장 등 꼬마들은 어른으로 자라나서 모두 지휘관들의 호위병으로 되었다. 덕강이는 우두켓 환장을 따랐고 우수는 진명정치위원, 시어장은 참모장을 따랐다. 한 달 전 우수를 데리고 임무 수행을 떠난 진명 정치위원이 오늘 과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전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마치 전투 준비라도 다그치듯 바삐 돌아쳤다. 전신을 무장한 덕강이가 대문으로 군마 두피를 끌고 나왔다. 흰 것은 탄장의 말이었고 성미 사나운 대초빛 서양말은 그 자신이 타는 말이었다.

0: 이윽고 독강이의 차림새와 비슷한 꼬마 전사가 나는 듯이 달려왔다. 앞에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참모장의 호위병 쇼상이었다. 그는 뛰어오며 외쳤다.
1: 도강이! 빨리! 빨리! 온다! 와!
0: 우탄장은 수염을 말끔히 밀었다. 그는 몸에 잘 어울리는 군복을 깨끗이 빨아입고 성큼성큼 대문 안에서 걸어 나왔다. 독강이는 말을 끌고 그의 뒤를 바싹 따라 사하강 기슭으로 걸어갔다. 부대는 열병식을 할 때처럼 모래톱에 정연하게 대례를 짓고 서 있었다. 전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 있었다. 정창이 햇빛에 번쩍이었다. 구경 나온 군중들이 언제 후에 빈틈없이 몰켜 서 있었다. 우탄장은 가슴을 쏙 내밀고 고개를 들어 서쪽 방향을 바라보았다. 서쪽으로 뻗은 큰 기루에 먼지가 뽀얗게 날리더니 백여 명의 대호가 점차 나타났다. 앞에는 진명정치위원이 키가 작고 거무칙칙한 뚱뚱보와 고삐를 나란히 해서 오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명성이 매우 높은 류빠예였다. 류빠예는 교동토비사령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교동농민폭동군의 지휘관이었으나 오랜 기간의 산속 생활에서 농후한 비석습성이 자라났다. 그는 손 아래에 옥대우 같은 사나이 100여 명을 데리고 있는데 모두 다 보총 한 자루씩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명사수였다. 그들은 사방으로 또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로액하고 굽신거리지 않는 관리나 부사들을 만나면 남김없이 빼앗고 모조리 죽여버렸다. 한때에는 주황군 교동군구사령관 조보원이 그들을 수중에 넣었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탄약을 풍족하게 마련해서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버려 조보원을 벙어리 랭가슴 알듯하게 만들어 놓았다. 항일 전쟁 초기에 팔로군도 사람을 파견하여 그들을 항일회로 호소하였으나 류빠예는 도와는 줄 수 있지만 팔로군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단속은 못 받겠다고 고설하였다. 그 후 팔로군 간부들이 성위원회로 오갈 때에 가끔 그들을 찾아가 호의를 받곤 하였다. 적들은 모두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2: 총 쏘지 마라! 오늘 저녁 이 류빠예가 볼 일 있어!
0: 류빠예는 대호를 놈들의 포대 주위에 배치해놓고는 포대에 대고 이렇게 외치면 놈들은 정말 꼼짝달싹 못하였다. 놈들은 류빠예의 부하들이 이미 포대의 화구를 묘준하고 있어 위에서 조금만 움직거려도 총알이 틀림없이 화구로 날아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령량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진명정치위원은 류빠예 부대에 가서 달포나 지내며 담판하고 정치적 교양을 들이대어 끝내 그를 설복시켰다. 그러나 류빠예는 아직도 많은 조건을 들이대고 있었다. 이를테면 자기의 대호를 재편성하지 말 것이며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떠날 권리가 있다는 등등이었다. 진명정치위원은 천천히 교양하면 꼭 그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저께 진명정치위원은 편지를 띄워 모든 정황을 밝혔다. 우탄장은 그들에게 팔로군의 위엄과 군사적 풍모를 보이는 한편 환영을 표시하려고 미리

0: 미리 준비하였다. 부대는 우렁차게 환영 구호를 부르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었다. 구경하러 온 군중들도 함께 손뼉을 쳤다. 진명 정치위원과 류바이에는 모래톱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우탄장과 참모장이 마중 나갔다. 진명 정치위원은 인사를 시키고 함께 대화 앞에 걸어와서 사열하였다. 덕강이와 시호장은 우수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어깨 나란히 지휘관들을 뒤따랐다. 덕강이는 류바예를 살펴보았다. 류바예는 량볼의 수염이 더부룩이 자라고 턱에도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몸에는 널찍한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를 노끈으로 질끈 동이었다. 엉덩이 뒤에는 비스듬히 까만 칼집이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었는데 붉은 술이 치렁치렁하는 것이 몹시 위험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누런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것만은 매우 우스꽝스러웠다. 류바이에는 사람들의 환영이 놀라웠는지 아니면 경멸스러웠는지 눈을 흘끔거리며 두터운 입술을 삐죽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보고 나서 기분이 언짢아졌다. 팔로군의 대원은 한 사람같이 갓진하고 의기왕성했으며 병사마다 정신이 또렷하여 매우 위풍당당했으나 자기의 부하들은 긴 두루마기에 큰 조거리를 걸치고 모자를 삐딱히 쓴 데다 신을 질질 끌며 단정치 못한 얼굴을 제 나름으로 기우뚱거리는 것이 정말 오가잡탕이었다. 바로 제 자신과 우탄장을 비교보아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1: 겉만 번지르라 해서 무슨 짝에 쓴다고 그래? 책 안 있으면 겨뤄봐야지.
0: 화가 난 류바예는 불쾌해서 시답지 않게 생각했다. 우탄장은 줄곧 류바예의 기색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류바예의 표정을 보자 대뜸 알아차리고 매우 탄복해하는 어조로 말을 건넸다.
2: 류바예, 당신의 훌륭한 사격술은 일찍부터 들어서 아는데 정말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좀 솜씨를 보여주구려.
1: 무슨 말씀을? 다 뜬 소문이지요.
0: 류바예는 너무 기뻐서 눈마저 가늘어졌다. 그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무엇을 찾는 듯이 두 눈을 두리번거렸다.
2: 덕강이, 빨리 가서 준비해놓소.
0: 우탄장이 명령하였다.
3: 단장 동지, 이미 준비해두었습니다.
0: 줄곧 뒤를 떠나지 않던 나팔수 아바이가 앞질러 보고하였다. 그도 오늘은 탄장의 독촉에 못 이겨 턱이 시퍼렇게 수염을 빡빡 밀어 한결 젊어 보였다.
4: 두바에 저쪽으로 갑시다.
0: 참모장이 안내하였다. 류바예는 자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다.
1: 이 치들이 입에 신바른 소리는 아니군.
0: 드라마 숨바귀꽃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